헨델 메시아 일부 중에서 네 번째 곡 합창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And the Glory of the Lord 였습니다. 몬테베르디 합창단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English 바르크 솔로이스트의 연주였습니다. 이렇게 깃털처럼 가볍게 부르는 합창곡이 그렇게 쉽게 쓰여진 곡 많은 아닙니다. 헨델이 50대 뇌졸중을 겪게 되면서 왼쪽 신체가 마비가 왔대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고 헨델은 매일매일 온천 치료를 받고 매일매일 하던 피아노 연습 그 루틴을 지속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습관의 힘이 병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런 고되고 또 어찌 보면 가혹한 루틴 또 파산의 위기 속에서도 초인적인 집중력 이런 것들이 발휘돼서 단 24일 만에 써내려간 곡이 바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루틴의 힘을 저도 믿는 편인데요. 이렇게 정말 도저히 뭐가 안 될 때 정말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지? 하게 하는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습관의 힘도 있지만 매일매일 당연하게 해오던 것들을 어느새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이거 좀 이상신호인데? 그런 걸 감지하게도 하는 게 루틴의 효용인 것 같습니다. 자, 가정음악으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주세요.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아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려요. 오늘 유튜브 스트리밍 진행 중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경희

이님께서 아 글쎄요 모든 걸 이겨내고 습관처럼 이곳에 왔네요. 아, 저에게 또 아침 인사를 건네주신 유경희님 고맙습니다. 오프닝 들으면서 잠시 묵상 1분도 안 되는 시간 저의 아침 루틴이라고 고맙습니다. 7980 쓰는 분 6시 50분에 눈 떠서 커피 내리고 큰아이 깨우고 오늘 아침 뭐 먹이나 고민하면서 둘째 깨우고 계란 후라이 올리고 아내 깨우고 깨워도 안 일어나는 미취학 막내 얼굴 보면서 잠시 미소 짓고 여기까지가 제 루틴이자 아침 습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엉망진창 우당탕탕 얘들아 일어났어 소리 지르는 우리 집만의 아침 습관이 시작되죠. 오늘도 그랬어요. 그런 거죠 뭐. 가정음악은 사랑입니다. 이것도 제 습관이네요. 7980 쓰는 분. 7980 쓰는 분. 이 뒷자리는 제가 이제 외우는 것 같아요. 저도 습관처럼 7980이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몸이 무겁고 자다가 애들한테 얻어맞은 것 같은 연년생 아기 엄마라고 9224 쓰는 분. 아 진짜 습관, 살림 습관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초보 엄마 주부는 오늘도 다시 화이팅. 그러게요. 특히나 요즘 같은 장마철에 내 어깨에 지금 뭐 얹어져 있나?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기압이 내려가면서 요럴 때는 조금 유연하게 장마 탓도 좀 해주면서 오늘은 좀 당연한 건 없으니까 좀 봐주시죠. 5935 쓰는 분의 신청곡입니다. 모차르트의 플루트과 하프를 위한 협주곡 A장조 청하셨는데요. 베트남으로 파견 근무 갔던 조카가 오토바이 타고 이동 중에 진흙길에 미끄러지면서 어깨뼈 골절돼 귀국. 큰일 날 뻔했는데요, 진짜. 오늘 수술 잘하고 빨리 완쾌할 수 있길 기도하면서 청하셨습니다. 어제 사연 주셨는데 수술 잘 됐을지 잘 되길 빌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모차르트 플루트과 하프를 위한 협주곡 A장조 퀘일 299 2악장 안단티노 마갈리 모스니의 플루트 사비에드 메스트레 하프 이포르 볼튼이 지휘하는 잘츠브루크 모차르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 플루트과 하프를 위한 협주곡 A장조 퀘엘 299 가운데 2악장 안단티노였습니다. 마갈리 무스니의 플루트, 자비에드 메스트레의 하프, 이보르 볼튼이 지휘하는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4730 쓰는 분, 저의 습관은요. 집에서 운동 10분에서 15분요. 매일매일 하는 습관. 시작할 땐 썰렁한데 하고 나면 정말 잘했다. 라고 자찬 쓰담쓰담 하면서 건강을 지켜나갑니다. 운동 갈 시간이 없으니 이렇게 건강을 위한 습관이 된 지 약 10여 년. 이야, 정말 바위를 뚫는 힘이군요. 매일매일 습관이 된 저의 건강 지킴이 루틴이죠. 4730 쓰는 분 대단하십니다. 0323 쓰는 분은요. 새벽 6시 포항바다 맨발 걷기 4년째 하고 있어요. 어젠 너무 피곤해서 초저녁 8시부터 잠이 들어 오늘 아침 8시까지 자느라 못 나갔는데 같이 걷는 친구가 혼자 걸었대요. 혼자 걷는 친구 위로하느라 물고기 쪼무레기들이 바닷가에 출렁출렁 했다고 사진 찍어 보냈어요. 푹 잔 덕분에 저는 상큼하게 출근. 아, 이렇게 루틴도 때로는 좀 건너뛰어줘야, 아유, 이렇게 푹 잔 상큼 출근이 가능하죠. 0323 쓰는 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혜성님, 하프가 들어가는 음악 중에 안 좋은 곡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선곡표에 특히 제가 좋아하는 곡이 많이 보여서 더 집중해서 들으려고요. 매일 아침 논어 필사하면서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좀 좋아요. 오늘 저희가 모아 온 곡이 참 좋습니다. 다음 들으실 두 곡도 여러분에게 많은 위로를 건넬 것 같은데요. 참 0323 쓰는 분 그리고 4730 쓰는 분께 커피 보내드리고 6947 쓰는 분이 잔잔하면서도 부드럽고 아름다운 리스트의 위로 호로비츠의 연주로 들려주세요 하셔서 리스트 콘솔레이션 준비했고요. 윤선자님이 빗방울 쇼팽 전주곡집 가운데 15번 빗방울을 청하셔서 이어서 듣겠습니다. 리스트 위안 3번 블라디미르 호로비츠의 피아노 쇼팽 전주곡집 작품 28 가운데 15번 빗방울 라파우 블레하츠의 피아노입니다.

라파우 블레아츠의 피아노 연주로 쇼팽 전주곡집 작품 28 중에서 15번 빗방울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리스트, 위안, 콘솔레이션 3번 블라디미르 호로비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아, 이런 루틴을 갖고 계신 분이 9646 저의 루틴은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날짜에 맞춰 연습하는 겁니다. 변주곡이 30번까지 있어서 빼먹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은 21이니까 21번을 연습하면 되죠. 혹시 여행이라도 가게 되면 미리 숙제를 하고 가기도 합니다. 이야, 진짜 빈틈이 없으신. 아, 저도 연습하고 싶네요. 그게 어려워서 참 그걸 듣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9646 쓰는 분 대단하십니다. 6005 쓰는 분 오늘 제 생일인데요. 생일 지나면 곧 아들 생일이라 벌써부터 뭘 해줘야 할지 고민이에요. 매년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아이 생일을 해주셨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공유 바란다고 저랑 우리 아들 함께 축하해주세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아드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나이에 따라 또 다 달라지니까요. 저는 최근에 아들 둘하고 벽타기 하러 갔는데 좋던데요. 락클라이밍이라고 하는지 뭐 그거 아들 원하시면 같이 뭐 좋아하는 거 몸 움직이는 거 아들들은 같이 움직이면서 슬쩍슬쩍 얘기하는 걸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아무튼 생신 축하드리고 6005 쓰는 분께 다른 음료로도 교환이 가능하니까 아드님과 함께 커피 데이트 하시라고 커피 쿠폰 두 장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골드베르크 주곡 연습하시는 9646 쓰는 분께도요. 가정음악 9시 32분입니다.

1832년 글링카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병치레가 잦았던 글링카. 추운 러시아를 떠나 따뜻한 곳에서 요양하라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2년 전부터 밀라노에서 지내고 있었죠. 온화한 날씨에 몸의 건강은 점점 회복됐는데 반대로 마음은 그렇지 못했어요. 낯선 이탈리아 문화, 또 그곳의 화려한 오페라와 음악회들에 점점 피로감이 쌓여갔죠. 러시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음악의 방향을 어찌 잡아야 할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슬럼프도 찾아왔고요. 게다가 시련의 아픔까지 겹치면서 잠 못 드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이별의 슬픔과 고통, 미래에 대한 불안, 창작에 대한 회의와 고뇌, 이런 걸로 불면의 시간을 보내던 그는 그 모든 감정을 결국 음악에 쏟아냈습니다. 클라리넷과 바순,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를 작곡한 후 그는 악보에 나는 사랑의 고통 속에서 비로소 사랑을 알아간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던 글링카가 작곡한 트리오의 제목 비창이었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애처롭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 비창. 교향곡부터 실내악, 독주곡에 이르기까지 이 비창이라는 제목에 붙은 악곡들이 참 많습니다. 28. 치열한 청춘의 한때를 보내던 글링카는 자신의 마지막 실내악 작품이 된 트리오의 비창이란 이름을 붙였고요. 그보다 더 유명한 작품으로 비창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이죠. 이 곡은 베토벤이 글링카와 비슷하게 20대 후반에 완성한 곡인데요. 사실 비창이란 제목은 베토벤이 붙인 게 아닙니다. 느리고 장중하고 무거운 서주 그라베라는 지시어가 붙은 이 인상적인 도입부를 강조해서 홍보하고 싶었던 출판사에서 비창이란 단어를 생각해냈고요. 음악과 썩 잘 어울리는 부제 덕분인지 이 곡은 대중에게 더 강렬한 인상으로 각인됐습니다. 베토벤 비창만큼이나 유명한 또 다른 비창,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이죠. 1893년 10월 28일 초연 때까지도 부제를 정하지 못했던 차이콥스키. 초연 이후 동생과 얘기를 나누다가 비창으로 제목을 정했고 며칠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비창은 그의 최후의 작품으로 남게 됐죠.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비창이었습니다. 미하일 글링카, 클라리넷, 바순,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D단조 비창 가운데 3악장 듣겠습니다. 라르고 마에스토조, 리솔루토, 소스테누토, 칼 라이스터의 클라리넷, 밀란 트루코비치의 바순, 페랭 보니아르의 피아노입니다.

미하엘 글린카, 클라리넷, 바순,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디단조 비창 가운데 3악장이었습니다. 라르고 마에스토조, 리솔루토, 소스테누토, 칼 라이스터의 클라리넷, 밀란 트루코비치의 바순, 페랭 보니아르의 피아노였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비창 두 곡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세단조 작품 13 비창 중에서 1악장입니다. 그라베, 알레그로 디몰토, 에콘 브리오, 알프레드 브랜델의 피아노 연주이고요.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단조 작품 74 비창 중에서 4악장 아다지오 라멘토소, 세미온 비츠코프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단조 작품 74 비창 중에서 4악장 아다지오 라멘토소 세미언 비츠코프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마지막 작품이 된 비창

4악장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작품 13 비창 중에서 1악장 그라베 알레그로 디 몰토 콘 브리오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비창인가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들을 때 이렇게 몰아서 들어줘야 또 마음속에 허기가 채워지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나 해서 오늘 좀 비창에 빠져보았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2분입니다.

세자르 프랑크, 파니스 안젤리쿠스,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스팅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카루소,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루치오 달라의 듀엣이었는데요. 이 곡 카루소를 1610 쓰는 분께서 청하셨습니다. 비가 와서 차분한 아침, 전화 벨 소리도 없는 사무실 정막감마저 드는 그런 아침이라고 하시면서 파바로티와 스팅이 부른 카르소를 신청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파바로티와 스팅이 부른 곡은 생명의 양식이었어요. 같은 음반 안에

오늘 아침 함께 나눴습니다. 두 곡 모두 1992년 9월에 이탈리아 모데나에서 파바로티와 친구들 자선 공연 음반 그 가운데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카루소도 그렇고 생명의 양식도 그렇고 오늘 전해드리는 음악 가운데 아 이거는 내 노래지 내 음악이지 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곡들이 있잖아요. 그 수자매님께서는 이 카루소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또 미소가 지어지기도 한 그 소중한 시간

오늘 오프닝에서 루틴 이야기 했는데 정말 좋은 루틴 가지신 분들이 참 많아서 5049 쓰는 분은 요즘 일렉 기타 연습 열심히 하시는데 10분 연습, 3분 휴식, 5세트씩 하루에 하고 계시다고. 뇌가 학습을 하고 나면 기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10분 연습, 3분 휴식, 5세트씩. 아, 이렇게 하니까 더 효율적인 연습인 것 같다고. 이 습관 몸에 이렇게 평생 가져가려고 하신다고. 정말 너무 좋은데요? 저도 이걸 어떻게 한번 적용해볼까? 궁리를 해보겠습니다. 5049 쓰는 분 반갑습니다. 커피 한 잔 보낼게요. 1489 저는 할아버지 소개로 KBS 클래식 FM을 듣게 됐는데요. 너무 좋아서 자주 듣고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요즘 피아노도 배우기 위해서 이 곡을 듣고 싶으니 들려주시면 고맙겠어요. 1489쓰는 어린 청취자분 어떤 곡을 청했는지 일단 좀 찾아보고 반갑습니다. 1489쓰는 친구에게도 커피 교환권이라고 돼 있지만 다른 음료로도 가능하니까 보낼게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쿠폰입니다. 가정음악 10시 14분이에요.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화요일 아침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오직 한 사람의 음악만 채우고 깊고 진한 감동과 여운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희로애락, 그 모든 순간을 아름다운 음표로 그려낸 작곡가, 낭만의 또 다른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라흐마니노프를 좋아하세요?

1900년 가을이었습니다. 라흐마니노프는 인생 최대의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 있었죠. 3년 전 첫 번째 교향곡의 초연이 실패로 끝나자 큰 충격을 받게 된 그는 화려한 경력을 쌓으려던 나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고 토로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몇 년간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라흐마니노프는 스스로 이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작곡에 몰두하게 됩니다. 음악으로 받은 상처, 음악으로 치유하겠다는 생각으로 온 힘을 다해 피아노 협주곡을 완성하고 난 후 그는 비로소 긴 터널에서 벗어난 것 같은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오랜 시간 자신의 치료를 담당해 주었던 정신과 박사 니콜라이 달 교수에게 헌정했죠.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슬럼프를 극복하고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준 중요한 작품은 종소리를 연상시키는 멜로디로 시작합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그 종소리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울리는데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추 작품 18 1악장 모데라토 스비아토슬라프 리텔의 피아노 스타니스와프 비슈츠키가 지휘하는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18 중에서 1악장 모데라토 스비아토슬라프 리테르의 피아노 스타니스와프 비쇼츠키가 지휘하는 바르샤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서 드디어 자신의 한계, 자신의 번아웃을 극복하고 자신의 마음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만들어낸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이었습니다. 이 곡에 대한 감동 사연이 많이 올라오는데 저에게는 이 곡이 3년 동안 만들지 못했던 그 창작에 다시 한번 접어든 라흐마니노프의 성공을 보면서 저도 묻어두고 있던 나의 무언가를 또 기억하게 하는 그런 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라흐마니노프를 좋아하세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896년 10월 20대 청년 라흐마니노프 기차를 타고 가다 지갑을 도난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갑 안엔 꽤나 큰 돈이 들어있었는데 모두 탈려버리고 망연자실한 상태로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후 생계를 위해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던 라흐마니노프 열심히 작곡에 매달렸죠. 두 달 만에 6개의 피아노 독주곡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거나 하는 건 사치였습니다. 밤낮 없이 작곡하며 그는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이달 20일까지 6곡의 소품을 써야만 해.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이 재정적인 압박이 창작에 이렇게 유익할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 그리고 출판사와 약속한 날에 맞춰 6곡의 피아노 소품이 완성됐죠. 절박한 작곡가의 상황이 무색하리만큼 작품의 제목은 아름다웠습니다. 바로 악흥의 순간. 슈베르트가 작곡한 같은 제목의 음악에서 영감을 얻은 이 곡들은 슈베르트의 작품과 동일하게 6개의 피아노 소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6곡은 조성도 분위기도 템포도 모두 다 다른데요. 빠르고 폭풍처럼 몰아치는 4번 프레스토, 밴노래 분위기로 우아하고 서정적인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5번, 또 행진곡풍에 웅장하고 장엄한 6번이 특히 유명합니다. 라흐마니노프 악흥의 순간 작품 16 중에서 4번과 5번 듣겠습니다. 4번 2단조 프레스토, 5번 D플랫 장조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니콜라이 루간스키의 피아노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악흥의 순간 작품 16 중에서 4번 2단조 프레스토와 5번 D플랫장조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니콜라이 루간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라흐마니노프를 좋아하세요? 이어갑니다.

1893년 늦가을 차이콥스키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부고를 전해 들은 라흐마니노프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라흐마니노프는 1889년 스승 츠베레프의 집에서 차이콥스키를 처음 만났죠. 어려서부터 깊이 동경해온 음악가를 만난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라흐마니노프가 음악원에 진학한 후에도 차이콥스키는 그의 음악을 지지해주고 따뜻한 조언을 건네곤 했습니다. 정신적 멘토와도 같았던 차이콥스키를 떠나보내며 라흐마니노프가 할 수 있었던 건 그를 위한 음악을 쓰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래전 루벤슈타인의 죽음을 추모하며 차이콥스키가 피아노 트리오를 지었던 것처럼 이번엔 라흐마니노프가 똑같은 편성의 음악을 그의 영전에 바쳤습니다. 50여 분에 달하는 길고도 애절한 이 트리오 B가 젊은 라흐마니노프가 선배 차이콥스키에게 바친 가장 거대하고도 뜨거운 헌사로 남았습니다. 라흐마니노프 트리오 B가 엘레지악 2번 D단조 작품 9 중에서 1악장 모데라토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입니다.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로 라마니노프 트리오 엘레지악 비가 2번 D단조 작품 9 중에서 1악장 모데라토였습니다. 차이콥스키를 기리며 그에게 바치는 라마니노프의 뜨거운 헌사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이가 연, 엔지니어 박기용, 전 신윤주였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냉전이 한창이었던 1960년 런던의 한 공연장에서는 영국 작곡가 브리튼과 소련 작곡가 쇼스타코비치가 나란히 앉아 첼리스트 로스트로포비치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연주 도중 브리튼은 감탄을 참지 못하고 옆에 앉은 쇼스타코비치를 연신 팔꿈치로 툭툭 쳤다고 하죠. 나중에 쇼스타코비치는 그때 옆구리에 멍이 들 정도였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이때의 만남은 훗날 서로에게 작품을 헌정할 만큼 깊은 우정으로 이어졌지요. 음악에는 여러 경계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살롱드 고잉홈에서는 고잉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와 함께 냉전의 시대에도 음악을 통해서 다른 세계를 만나려 했던 두 작곡가 에런 코플랜드와 벤자민 브리튼의 음악을 만나보겠습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전해드리는 오늘 한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해주세요. 계신 곳에서 가깝고 편안하고 생생하게 이제 곧 펼쳐질 라이브 콘서트를 눈으로 보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가운데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해주세요.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럼 보이는 살롱드 고잉홈 지금 시작할게요.

월드 클래스 음악가들의 특별한 프로젝트 고잉 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와 함께 듣고 보고 느끼는 음악 지도 그리기 시간. 7월 살롱드 고잉 홈은 격동의 20세기로 함께 떠나봅니다. 국내 유일의 생방송 렉처 콘서트가 열리는 이곳은 보이는 살롱드 고잉 홈. 고잉 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가 마스터로 함께하는 7월의 살롱드 고잉 홈.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철의 장막 아래서 코플런드와 브리튼이라는 주제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함께합니다. 먼저 라이브 연주를 청해 듣겠습니다. 에런 코플랜드의 클라리넷 협주곡 가운데 첫 부분 Slowly and Expressively 느리고 표현력 있게. 오늘은 조인혁의 클라리넷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에런 코플랜드의 클라리넷 협주곡 가운데 첫 부분 Slowly and Expressively 느리고 표현력 있게 조인혁의 클라리넷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이곳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황혁수님께서 실시간 무한 감동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버드님께서도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이라고 또 비와 내리는 비와 참 잘 어울린다라는 말씀 적어주셨습니다. 포토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는 마치 레코딩 스튜디오 같은 홀에서 이렇게 완벽한 연주를 듣게 되어 영광입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또 콩 게시판에도 애청자분들께서 앞다투어서 소감을 적어주셨는데 박기윤님은 일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던지요. 이병래님께서는 장마로 눅눅한 공기가 클라리넷 소리에 맑게 개이는 것 같습니다. 미니님께서도 조인영님, 손여름님 촉촉하게 느리게 스며듭니다. 2738번 쓰시는 분께서는 오늘도 비는 계속 내리고 꿉꿉한 시간이지만 두 분의 감미로운 음률로 상큼해지는 시간입니다. 적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참 몽환적이면서도 감미롭고 또 외로운 그런 인상 깊은 음악을 들어보았는데요.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살롱드 고잉 홈. 손여름 피아니스트 그리고 조인혁 클라리네티스트 두 분 모두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와, 저희 게시판에 2주 연속 손여름이라니 또 출연진이 너무나 화려합니다 등등 많은 글들을 적어주셨는데 3주째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1: 네, 저희가 그 사이에 또 공연이 하나 더 있어서 7월 15일에 네. 저희 두 번째 고잉홈 프로젝트 공연을 마치고 마쳤습니다.
0: 네. 그냥 너무 활기차게 웃으시는데 정말 격동의 여름을 보내고 계세요.
1: 맞습니다. 예. 네. 좀 정신이 없었어서 많이 네. 지금도 아직 정신이 조금 없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0: 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인혁 클라리네티스트는 딱 작년 이맘때 고잉홈으로 만났었고 오늘 또 이렇게 멋진 곡을 들려주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2: 네, 저도 뭐 고잉홈 프로젝트 때문에 네. 여러모로 많이 지금 정신이 없는 나날을 보냈고요. 네, 지금은 좀 다시 추스리면서 저희 8월에 공연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8월 공연들이 있죠. 또 8월 9일, 8월 16일 등등. 이번 달 살롱드 고잉홈에서는 작곡가 쇼스타코비치를 중심으로 격동의 20세기를 함께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철의 장막 아래에서. 코플랜드와 브리튼인데 저는 음악실 살롱 시간에 이 두 작곡가를 제가 다뤄보는 건 사실 처음이라 네, 네. 기대도 되고 어떤 음악가들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 예, 저희 고잉홈 프로젝트가 올해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음악회들에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하고 그리고 비슷한 동시대에 살았던 이제 작곡가들의 협주곡을 페어링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데 예, 네. 그래서 그동안에 지난 두 주에 앞서서 이제 걸쉰하고 바르톡의 작품과 그분들의 이제 음악세계를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코플랜드랑 브리트는 사실상 그 두 걸쉰과 바르톡 에 비하면 훨씬 쇼스타코비치와 실제로 가까웠던 인물들이었고 네. 두 사람은 정말로 쇼스타코비치와 만난 적도 있었고 좀 친분, 그러니까 인연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앞서서 들려드렸던 이제 코플랜드. 코플랜드라는 사람은 미국의 작곡가고 이 시대가 이제 냉전의 시대다 보니까 이제 철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냉전의 시대다 보니까 각 진영에서 미국에서 이제 가장 대표하는 작곡가로 이제 코플랜드 꼽을 수 있는 거고 예, 그 반대편에 있었던 소련의 쇼스타코비치는 소련을 대표하는 또 그런 인물이었고 네. 그래서 이 시대에서 이 시대에 가장 대표되는 두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걸쉰하고 바르톡은 사실상 이제 출생년도도 19세기에 태어난 인물들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선대의 작곡가들이었다면 이 브리튼과 그리고 또 코플랜드 이 두 사람은 실제 정말 쇼스타코비치의 동시대 인물들이었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요. 미국 그리고 소련 정말 극과 극 진영에 네. 속했던 두 사람이 어떻게 교류했었을지. 에런 코플랜드 어떤 음악가였나요?
1: 예, 코플랜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가장 대표되는 인물이다, 작곡가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면이 어떻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걸스윈도, 저희가 이제 전주에 설명드렸던 걸스윈도 당연히 미국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지만, 걸스는 이제 틴페넬리 출신이잖아요. 그야말로 뭐 대중음악, 상업음악, 뭐 브로드웨이, 뭐 재즈 이런 것들을 모두 합친 뭐 하이브리드 그런 작곡가였다고 생각하시면, 코플랜드는 그보다는 훨씬 더 원래 고전 음악의 그런 언어로 썼던 작곡가지만, 또 비교를 해보자면 예를 들면 비슷한 시기에 미국 작곡가로 사뮤엘 바버 뭐 이런 사람 들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좀 유럽의 원래 전통에 더 맞춰진, 그러니까 그야말로 20세기 이전의 작품들을 좀 집대성하는 그런 작품을 활동을 했다고 치면, 코플랜드는 또 그거랑은 다른 새로운 이제 자신만의 언어를 개발해서 이제 그걸 작품 세계에 녹여낸 작곡가라고 할 수 있고, 미국을 왜 어떤 방식으로 상징하냐라고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미국이 좀 특수한 그런 나라잖아요. 이를테면 완전히 새로운 나라 같기도 하지만, 그 앵글로색슨이 자리 잡기 전에 훨씬 오랫동안 보존되고 있었던 그런 또 다른 토착 문화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굉장히 뭐 급진적인 그런 나라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매우 보수적인 나라이기도 하고, 사람이 막 이렇게 많은 그런 도시라고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대자연이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이런 약간 상반되는 면들을 코플랜드가 참 잘 표현했던 작곡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전 코플랜드 음악을 들으면 심플하거든요. 광활하고 맞습니다. 심플하고 그런 면들을 또 말씀하신 것처럼 거신의 그 화려했던 것과는 또 대비되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곡들을 썼던 것 같아요. 클라리넷 협주곡을 들어보았는데 조인 역시 20세기 클라리넷 협주곡 중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요. 이 작품이.
2: 네, 클라리넷은 사실 좀 고전과 낭만 시대에서 사실은 많이 이제 좀 많이 개발이 됐다고 그러나요? 그 전에는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던 악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악기가 계속 더 발전해 오면서 악기적으로 사실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면서 되게 현대적인 색채를 내는데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걸 이제 여러 이제 작곡가들을 통해서 실험적으로 이렇게 써져 왔는데, 이거의 정점을 찍는 사실은 작곡가가 코플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대적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재즈적인 기법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렇죠. 이 작품이 이제 전체가 이제 두 개 악장 형식인데 이어진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2: 네, 처음에는 코플랜드가 특유의 그 굉장히 높은 도약을 사용하면서 그 도약으로 인해서 약간 뭐랄까 광활한 느낌이 좀 든다고 이렇게 아까 표현하셨는데, 그냥 약간 미국적인 그런 대자연의 색채가 좀 느껴지는 되게 서정적인, 방금 들으셨지만 그런 큰 폭의 움직임을 이렇게 보면서 느리게 이렇게 듣고 있다가 카덴자가 갑자기 중간에 나와요. 저희가 딱 나오기 직전에 저희가 멈췄거든요.
0: 그러신 것 같았어요.
2: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기점으로 뭔가 굉장히 폭발적인 리듬들이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사실 재즈, 스윙 이런 리듬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다가 이제 코플랜드가 사실은 미국적인 작곡가라고도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좀 되게 남미의 특유의 리듬에도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를 여행하다가 이 사람이 영감을 얻은 이제 삼바 같은 리듬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후반부에 가면 그 라틴 계열의 리듬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총망라하는 그런 약간 암시를 하는 듯한 그러한 카덴자가 되겠고요. 사실은 이거에 처음에 쓰여졌을 때 이 베니 굿맨이라는 되게 전설적인 클라리네티스트한테 이제 작곡이 되어졌는데, 처음에 이 카덴자를 보고 베니 굿맨이 너무 놀랬대요. 너무
0: 왜요?
2: 어렵게 써서
0: 어려워서
2: 너무 어렵게 써서
0: 작곡가들은 어렵게 쓰시더라고요.
2: 이거는 나는 연주를 못하겠으니까 좀 수정을 해달라. 그래서 좀 수정을 한 그러한 에피소드도 있는 그런 곡입니다.
0: 그런 전설적인 클라리네티스트마저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 자 지금 그 카덴차를 저희가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악장을 잇는 전혀 앞부분과는 상반되는 분위기의 음악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KBS 콩 하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 검색하셔서 보시면서 느끼시면 감상하시면 훨씬 더 감흥이 클 것 같습니다. 코플랜드의 클라리넷 협주곡 가운데 카덴차 준비했습니다. 조인혁의 클라리넷 연주로 라이브로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코플랜드의 클라리넷 협주곡 가운데 카덴차 부분 들어보았습니다. 조인혁의 클라리넷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하셨습니다. 소리가 저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듯한 이런 멋짐, 그리고 이제 리듬이 나오면서 흥도 전달되는 멋진 음악이었습니다. 1119번 쓰시는 분께서 이게 웬 호사랍니까? 장맛비의 축축함이 뽀송해지는 선율 너무나 값집니다. 무더위를 날려버린 아름답고 감동적인 연주 고맙습니다. 이민아님 적어주셨고, 또 6601번 쓰시는 분, 손여름님, 저 유튜브에서 5시간 연속 연주 영상 틀어놓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글도 적혀있습니다. 이진희님께서 폭풍 설명해주시 바로 연주하셔서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늘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데 너무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께서는 지금 7월의 마스터 고잉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살롱드 고잉홈의 그 세 번째 시간, 철의 장막 아래에서 코플랜드와 브리튼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코플랜드의 음악을 만나보았습니다. 이 코플랜드의 음악을 8월 9일 일요일 예술의 전당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거죠?
1: 예, 맞습니다. 이 클라리넷 협주곡을 직접 들어보실 수 있고, 네. 예, 사실 지금 카덴차에서 조인혁 교수님께서 이렇게 딱 끊으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2부가 정말 이 협주곡의 어떻게 보면 가장 정수라고 할 수 네. 예, 있겠고요. 이 곡이 1948년에 완성되고,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베니 굿맨하고 이제 수정 작업을 거치는 게 1949년이었는데 네. 그해 이제 코플랜드랑 쇼스타코비치가 인생 최초로 둘이 서로 만났어요.
0: 아.
1: 예, 그랬던 이제 인연도 있고 해서 네. 예. 쇼스타코비치의 저희 그날은 교향곡 5번을 연주하고, 그리고 네. 코플랜드의 클라리넷 협주곡을 같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아, 그래서 코플랜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으로 네. 8월 9일 페어링을 하셨군요.
1: 네.
0: 그리고 8월 16일 일요일에는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8번, 9번이 있고 네. 12월로 가면은 그때 이제 브리튼의 예. 음악을 또 고잉홈의 연주를 만나보게 될 텐데
1: 네.
0: 이번에는 벤자민 브리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 네.
0: 어떤 인물입니까?
1: 벤자민 브리튼은 또 20세기를 정말 대표하는 그런 작곡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영국 사람이고 쇼스타코비치와는 서로 굉장히 동경하는 사이였고, 사실은 영국과 이제 소련 출신이니까 그 환경이 굉장히 달랐을 거로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았던, 그래서 서로 공감대를 많이 형성했던 작곡가라고 사람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요.
0: 네.
1: 예. 특별히 어떤 면에서 그러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일가를 이룬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좀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억압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예, 자아가 조금 이제 마음대로 분출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 이를테면 쇼스타코비치는 이제 소련 이 체제하에 네.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브리트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었던 성소수자였던 그런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이제 공감대가 많았다고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둘은 실제로 이제 처음 아까 소개 오프닝에서 하셨던 것처럼 이제 로스트로포비치 이런 다른 음악가, 동료 음악가들을 통해서 같이 만나서 인연을 쌓으면서 친해졌고, 그래서 서로에게 헌정한 곡도 있어요.
0: 예, 네.
1: 그래서 브리튼한테 쇼스타코비치가 이제 헌정한 곡이 교향곡 14번이어서 이제 저희가 12월 공연에서 그 곡을 연주를 하게 됩니다.
0: 그렇군요. 참 너무 재밌어요. 그 대가들이 나란히서 옆구리를 치며 또 다른 대가의 연주를 들었다라는 그 장면을 상상만 해봐도 진짜 너무 웃음이 나고 또 멋진 광경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들어볼 음악이 아주 신기한 음악이거든요. 브리튼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곡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음악을 처음 봤어요. 네.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1: 네, 저희가 이런 자리가 아니면 연주할 수 없을 만한 예,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 있게 골라왔고요.
0: 네, 네.
1: 예, 브리튼과 쇼스타코비치의 이제 정말 공통점이라고 하면 그런 특유의 시니컬한 점이랑 또 그러면서도 유머러스한 점,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브리튼의 가장 유머가 드러나는 곡이 이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0: 네.
1: 곡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0: 짧게 설명이 됐네요.
1: 네, 짧게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짧게 설명해보자면 13살짜리 이제 두 소년을 위해서 쓴 곡인데 이 13살짜리 소년이 헝가리 출신의 소년들이었고 쌍둥이 형제였다고 해요. 근데 둘 다 음악 신동이었고 한 친구는 플루트를 잘하고 또 한 친구는 바이올린을 잘하는 신동들이었는데 둘 다 피아노도 잘 쳤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두 신동이 헝가리를 방문한 브리튼을 만났을 때 우리한테 곡을 좀 써달라. 근데 처음에는 브리튼이 거절했대요. 근데 거절이 끝이 아니었고 이제 너네를 이제 잘 소개하는 뭐 편지를 나한테 보내봐라. 네, 이렇게 브리튼이 요청을 했더니 이 친구들이 이제 정말 열심히 적어가지고 보내서 이제 브리튼이 거기에 화답하는 곡을 써준 건데 앞으로 이제 보이는 라디오에서 더 잘 보실 수 있겠지만 두 친구가 피아노도 치고 플루트도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그래서 서로서로 반주도 해주고 서로서로 독주도 하고 이런 곡입니다.
0: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브리튼이 쌍둥이 형제를 만났는데 그 각각 바이올린 연주자 그리고 플루트 연주자였는데 둘 다 피아노도 칠 줄 아는 쌍둥이어서 피아노, 바이올린, 플루트를 모두 한 자리에서 연주하는 곡을 쌍둥이 형제를 위해 이제 주었다, 써주었다 이 말인 거죠.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꼭 플루트와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잘하는 사람 이 두 연주자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연주되지 않죠 평소에.
0: 네. 제가 이 곡을 어제 이제 검색하면서 곡 제목이 재민이 변주곡이에요. 재민이가 이제 쌍둥이라는 뜻이라면서요. 저는 진짜 AI 이름으로만 최근에 알고 있었는데 근데 영상을 찾아보니까. 무슨 악기를 하시는 것인가? 이 악기 저 악기 왔다 갔다 하면서 연주를 해서 무엇인가 싶었는데 오늘 여름 씨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분들이 이 곡을 연주해 주시는 건가요?
1: 네, 그래서 저희 고잉원 프로젝트에도 재주가 많으신 연주자들이 많지만
0: 대단한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예요.
1: 네, 그렇지만 이 곡을 연주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았어요.
0: 이걸 섭외하기도 정말 쉽지 않은 곡인데.
1: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막 바이올리니스트 분들께 이제 피아노 칠 수 있냐 플루티스트 분들께 이제 피아노 칠 수 있냐 이런 거를 묻고 물어서 이제 결국에는 저희 고잉원 프로젝트를 저와 이제 같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 주신 이제 저희 사무국장님이에요. 박지훈 바이올리니스트하고 그리고 저희의 플루트 신동 김채은 양이 이렇게 연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두 분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시네요. 어쩌다 보니 아니 우리 사무 총장님 피아노 앞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또 생소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처음에 좀 여쭤봐도 돼요? 이 곡 연주를 요청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2: 아 사실은 피아노를 안 접해본 건 아니어가지고 괜찮을 거라고 굉장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약보를 받았는데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맹연습을 하긴 했는데 최대한 한번 브리튼의 의도를 나타내 보려고 하겠습니다.
0: 기대하겠습니다. 김채은 씨도 어떠세요?
3: 지난달 말에 이제 공부 중에 피아노를 치실 수 있냐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0: 피아노를 치실 원래 플루티스트이신데
3: 저는 칠 수는 있다. 이제 부전공으로 수업을 듣고는 있지만 이제 잘 치는 편은 아닌데 악보를 받아보니 이제 좀 어려운 좀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열심히 연습했으니
0: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손여름 씨, 이 곡이 이제 변주곡인데 오늘은 주제부터 8번째 변주까지인데 곡들이 막 이 학기 저 학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 피아노 포 엔즈 그러니까 연탄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바이올린을 반주하기도 하고 피아노가 그리고 바이올린 혼자 하기도 하고 플루트가 바이올린을 반주하기도 하고 플루트랑 바이올린이 같이 하기도 하고 또 플루트 혼자 하기도 하고
0: 정말 버라이어티한 바리에이션입니다. 브리튼이 악기를 향한 이동 시간까지 계산해서 뭐 작곡했다 그런 말들도 있던데 맞아요?
1: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을 잘 벌어주는 그런 곡입니다.
0: 네, 여러분 정말 고잉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그리고 KBS 음악실의 살롱 시간이 아니면 이런 음악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귀한 기회니까 지금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버튼 누르시고 들으시거나 유튜브에서 KBS 음악실 검색하셔서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이브 연주 청해 들어보도록 할게요. 벤자민 브리튼의 제미니 변주곡 작품 73 가운데 주제부터 여덟 번째 변주까지 박지훈의 바이올린, 김채연의 플루트 그리고 피아노도 함께 곁들이면서 라이브 음악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벤자민 브리튼의 제미니 변주곡 가운데 주제부터 여덟 번째 변주까지 감상했습니다. 박지훈의 바이올린, 김채연의 플루트, 그리고 두 분이 함께하는 피아노 연주까지 모두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참 멋지고 좋습니다 라고 벚꽃나무 닉네임 쓰시는 분 적어주셨고요. 그 외에 음악 백화점이네요, 신세계네요, 신기방기 여러가지 글들 올라왔습니다. 전수영님께서 다들 다재다능하십니다. 요즘은 국회 전성시대니까요. 이런 글도 적어주셨고, 지효진님, 선곡표에 연주자분들 이름이 빠진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드리니 이해가 가네요. 적어주셨습니다. 임소희님, 악기로부터 퇴장과 다른 악기로의 입장이 오고 가니 연극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병렬님, 고잉온 프로젝트님은 들을 수 없는 연주네요. 피아노 치시다가 바이올린 연주하시고 또 플루트 하시고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적어주셨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0: 흡족하셨나요?
1: 네,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0: 그러니까 다들 1인 1악기 이상 하시나 봅니다. 두 개 이상 하시는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건가요? 고잉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살롱드 고잉홈,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철의 장막 아래에서 코플랜드와 브리튼 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플루트 연주해 주신 김채연 씨의 경우는 지난 부터 이제 고잉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에 합류하게 되셨다고요.
1: 네,
0: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죠?
1: 지난해 고잉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아카데미에 선발되어서 참여하게 되었고요.
0: 네.
1: 지금 이렇게 현재 아카데미 출신 연주자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0: 옆에 손 대표님과 함께 서 계신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1: 너무 영광스럽고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선생님들과 연주자분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0: 진짜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1: 네.
0: 대표님, 손 대표님, 이 고잉홈 아카데미가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시면.
2: 예, 저희 고잉홈 프로젝트가 이제 고잉홈 아카데미라는 거를 2023년 12월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아주 짧게 설명드리자면은 젊은 학생들을 선발해서 저희하고 함께 연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0: 네.
2: 그래서 국내에도 이렇게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뭐 유스 오케스트라 이런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선발하자마자 그냥 바로 같이 연주 투입시키는 아카데미는 저희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0: 이게 정말 특전이죠.
2: 저희도 이제 아카데미 친구들과 같이 하면서 너무 즐겁고 배우는 것이 많고, 아카데미 친구들도 저희랑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0: 네. 멋집니다. 이런 정말 협업이 단원들에게도 자극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뭐라고 해요? 인턴이라고 해요? 학생들을?
2: 네. 사실상 인턴십이라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그 인턴십처럼 참여하신 또 학생들에게는 정말 풍부한 자극이 될 그럴 시간인데, 지금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아까 생방송 보시면서 오늘 의자가 여러 대가 놓여 있는 것이 많은 분들 오시나 봅니다 했는데, 지금 드디어 오늘의 인원으로 가득 차 있고요. 아카데미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과 지금 또 오늘 연주를 지금 함께 하시게 된 거죠. 오늘 이 순서가.
2: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카데미 저희 학생분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연주를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특별한 기회일 것 같아가지고 저희 아카데미생들로 저희가 이제 앙상블을 꾸몄습니다.
0: 너무 환영합니다.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라이브 연주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2: 네, 이 곡은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브리트는 사실 대작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뭐 피터 그라임스 같은 오페라나 뭐 전쟁 레퀴엠 이런 곡들이 이제 그를 대표하는 곡들인데, 그 소규모 작품 중에서 아마 이 곡이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곡일 것 같아서, 이 곡은 심플 심포니라는 곡이고, 우리 박지훈 국장님이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3: 네, 이 브리튼 심플 심포니는 브리튼은 이제 1913년도에 출생을 하였는데요. 이 곡이 사실 브리튼이 다 장성해서 쓴 곡이 아니라 한 9세에서 12세 정도에 간단하게 작곡해 놓은 곡들을 다 커서 다시 교향악곡으로 편곡을 한 곡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2악장과 4악장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0: 알겠습니다. 2악장과 4악장.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들으면은 감상하기 좋을까요?
2: 아무래도 이 악장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피치카토로만 연주하게 되어 있는 악장이거든요. 전 악장이. 그래서 네. 좀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고 이 곡이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조금 옛날 풍, 그러니까 바로 그 이전 시대의 풍의 그런 작법을 조금 흉내내서 지은 곡이기 때문에 뭐 들으시는 분들께 굉장히 그냥 친숙하게 들릴 그런 곡입니다.
0: 네, 좋습니다. 지금 라이브 연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 검색하시고 이 현장 눈으로 보시면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과 함께합니다. 바이올린 박지훈, 유다경, 이정현, 조몽련, 비올라 유민석, 유서연, 첼로 유한배지연, 더블베이스 정다령 이렇게 고잉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단원들로부터 음악 청해 듣겠습니다. 벤자민 브리튼의 심플 심포니, 단순한 교향곡 가운데 2악장 익살스러운 피치카토, 4악장 흥겨운 피날레, 고잉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아, 멋집니다. 네, 벤자민 브리튼의 심플 심포니, 단순한 교향곡 가운데 2악장 익살스러운 피치카토, 4악장 흥겨운 피날레, 고잉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연주로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감을 적어주셨어요. 이은파님께서 손안의 라이브만으로도 행복한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벤자민 브리튼의 심플 심포니 2악장이라니, 저는 피치카토 연주법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점심을 안 먹어도 될 것처럼 행복합니다. 신병준님도 신나는 피치카토 너무 충격적 하모니에 가슴이 벌렁벌렁하다고 그렇게 적으셨어요. 박정현님 소감도 재밌습니다. 빗방울 떨어지는 리듬이랑 피치카토 2악장 소리가 탁탁 맞아 떨어져서 너무나 신기하다 소감 적어주셨고, 조창현님께서 새싹이 아니에요 너무 잘하세요 적어주셨어요. 이동광님 연주가 아주 정확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윤정희님 다채롭게 구성된 음악회 재밌어요. 오늘 횡재했습니다. 장은주님께서는 고잉홈 단원들의 열정이 담긴 연주가 새롭습니다. 응원합니다. 손여름님 멋진 분이세요 말씀해주셨고, 3327번 쓰시는 분께서는 저는 연차 내고 대학병원에서 진료 기다리며 이 시간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8월 9일 연주회 예매를 했는데 정말 뜻밖의 미리 예습하게 되어서 즐겁고 행복합니다 합니다. 소감 적어주셨습니다. 그날 정말 멋진 연주 감상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8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찾아가시면 코플랜드의 엘살롱 멕시코 그리고 클라리넷 협주곡 조인혁 클라리니스트의 협연으로 들으실 수 있고, 2부엔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 만나보실 수 있고요. 방금 들어보신 벤자민 브리튼의 단순 교향곡을 포함한 브리튼의 음악들은 12월 16일 저녁 공연으로 7시 30분 공연으로 고잉홈 프로젝트의 오케스트라의 고잉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정말 특별한 무대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잠시 좀 단원분들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이렇게 어느 분에게 여쭤볼까요? 가까이 계신 분부터 유다경 바이올리니스트님 옆에 계시죠? 네. 이렇게 선배 음악가들과 함께 고잉 홈 작업을 라이브 연주 작업해 보시니 기분이 어떠신가요? 지금 학생이신 것 맞나요? 네. 맞죠?
2: 대학생.
0: 대학생. 네.
2: 이고요. 처음 딱 선발됐을 때 이게 진짠가 했는데 이제 한 1년 정도 넘게 같이 하다 보니까 배우는 것도 정말 많고, 네. 개인적으로도 저렇게 성장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0: 어떤 점을 많이 배우게 되셨나요?
2: 저런 부분들이 프로 연주자분들의 그런 태도나 쇼맨십이나 그런 네.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0: 그러셨군요. 당연하죠. 맞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이고 정말 뜻깊은 시간들을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또 유민석님 네, 여쭤봅니다. 고잉홈에 지원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갑자기 제가 질문을 드리죠.
3: 고잉홈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 고잉홈 오케스트라가 고잉홈 오케스트라이기 전에 평창 오케스트라일 때 이제 2023년에
0: 일찌감치 네
3: 그때 제가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롯데 콘서트홀에서 랩소디 앤 블루를 하셨는데 그때 공연 프로그램도 너무 좋고, 근데 특히 그 곡이 너무 기억에 남았고, 근데 너무 이 연주자 한 분 한 분이 다 협연자로 나서고 뭔가 지휘자 없는 것도 너무 매력적이고, 그래서 아카데미를 근데 또 하신다니까
0: 네,
3: 이거는
0: 그렇죠.
3: 지원을 무조건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원했는데 네,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좋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궁금했어요. 너무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조인혁 씨에게 그럼 이번에 또 여쭤봐야죠. 네. 이렇게 후배들과 함께 작업하시는 기분이 어떠세요? 대학생들 또 음악을 꿈꾸는 분들과 함께 하시니.
4: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오케스트라 환경에 대해서
1: 이렇게 뭐 어떤 비평을 하는 건 아닌데 사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함께 같이 연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부족하다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0: 네.
1: 또 이제 고잉홈에서 이렇게 저희 옆에 있는 이제 대학생들 혹은 이렇게 여러 이렇게 꿈을 꾸는 그런 프로 연주자들을 이제 옆에 데리고 같이 연주한다는 것만 해도 뭔가 책임감과 그다음에 이 친구들에게 미래 세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좀 마음가짐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고맙습니다. 고잉홈이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네요. 지휘자 없이 또 멋진 부르 연주를 해주시고 또 학생들과 함께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어떤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까?
4: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브리튼과 그리고 쿠플랜드의 음악을 많이 들려드렸잖아요. 사실상 쇼스타코비치 음악 하나도 안 들려드렸던
0: 오늘
4: 처음 날이어가지고
0: 네. 네.
4: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가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으로만 꽉 채워볼까 합니다.
0: 아, 어떤 곡들 좀 힌트를 주시면 안 돼요?
4: 아, 힌트. 예. 쇼스타코비치 음악 중에 아마도 제일 유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딱 알만한 그 곡.
0: 예. 또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이 아주 성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 피아니스트 손열은 클라리네티스트 조인혁 그리고 고잉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한 꽉 찬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멋졌습니다. 내일은 초대석이 있는 수요일입니다. 2026 문예축구 엔젤 바이올린 콩쿨 우승자 15살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정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정현, 작가 김서림, 엔지니어 김성현, 조채혁, 윤다람, 보이는 라디오 김종일, 유범수, 진행의 저는 아나운서 윤수영이었습니다. 맛있게 점심 식사하세요.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아르데 매거진 7월호에 실린 리처드 용재훈의 인터뷰는 바로 이 같은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세계적인 음악가로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음반을 내겠다 혹은 공연을 하겠다 이런 게 목표라고 답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집중하려고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연주자 뒤엔 한 명의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음악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삶의 우선순위를 따질 때 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시할 때가 많이 있죠. 사실 가장 앞에 둬야 할 건 나의 건강과 나의 마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탄탄한 주춧돌이 있어야 건물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더 많은 걸 쌓기 위해 내 자신을 돌아보면 좋을 여름입니다.

라페 카바티나 작품 85의 3번이었습니다. 리차드 영재 오닐의 비올라 조이 오브 스트링스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리차드 영재 오닐의 인터뷰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우선순위 가운데 1순위에 자기 자신을 두는 게 어찌 보면은 마땅한데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죠. 일이 1순위가 되기도 하고 내가 돌봐야 하는 누군가 혹은 달려가야 하는 목표가 우선시될 때가 많으니까요. 리차드 영재 오딜도 최우선순위가 음악이었다가 얼마 전에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내 자신을 돌봐야겠다라고 의식적으로 신경 쓰지 않으면 누가 나를 챙겨주겠습니까? 저도 항상 여름쯤에 탈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잘 막 열심히 참고 달려오다가 꼭 저 지난 여름을 생각해보니까 지난 여름에 제가 또 크게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올해 여름도 이렇게 또 감기가 걸리고 내 자신을 조금 돌봐줘야겠다라는 생각 저도 했습니다. 아이 데리고 조금 병원에 가시면서 함께 하신다고요. 향영님, 아이고, 그리고 가인님께서는 어제 이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의 중요성을 깨우는 이야기네요 하셨고 동림님은 점심시간에 휴식하러 오셨다고요. 비가 오니까 음악이 더 잘 느껴지네요. 동민님께서는 출근 준비 중에 듣습니다 하셨는데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잘 다독다독여주고 계시겠죠? 오늘 하루 이렇게 소소한 이야기 또 내 자신을 위한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 좀 위로를 해주고 나에게 충전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포함될 텐데요. 생생 클래식이 여러분에게 그런 충전의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생각나는 음악 있으시면 저희에게 좀 알려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생생 클래식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저희가 항상 드리는 선물도 선물 신청방에 신청해 보실 수 있고 사연 넣으실 수 있는 청취자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음 곡은 하이든의 피아노 협주곡 D장조 호보케 18의 11 가운데 1악장 비바츠입니다.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런던 심포니에타의 연주입니다.

하이든의 피아노 협주곡 디장조 호보켄 18회 11 가운데 1악장 비바체였습니다.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런던 심포니에타의 연주였습니다. 원숙기에 접어든 하이든의 그 여유로움과 또 화려함이 느껴지는 피아노 협주곡 들었고요. 안동 월영교에서 듣고 계시다고요. 혜웅님께서 가족여행 가셨었나 봐요. 다리에서 분수가 나와서 더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아, 지금 다리의 분수를 바라보시면서 생생클래식도 즐겨주시는군요. 모쪼록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고 규인님께서는 오늘 귀 빠진 날입니다. 둘째 딸내미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안 하네요. 지금 차에서 듣고 있습니다. 소연아, 엄마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달라고 좀 전해주세요. 저를 위한 깜짝 이벤트입니다 하셨어요. 우리 소연 양 엄마에게 좀 축하해줘요. 그리고 한옥님께서 나를 위한 삶 알지만 실제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려고 하고 있어요. 어릴 때는 엄마고 지금은 또 그 아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네요. 그들은 제가 행복하게 바라니까 저도 그들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또 3461번 쓰시는 분은 아이와 짝지를 챙기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나는 약해져 있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나를 챙기는 시간을 더 가지려고요 하셨는데 진짜 사소한 거라도 하루에 참 한 시간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잠시 이렇게 나만을 위한 시간을 의식적으로 가져보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리고 9315번 쓰시는 분은 지금 쌀국수 밀키트 끓여 먹으면서 생생 클래식과 찐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아, 이번에 이어드릴 곡도 기운나는 곡이죠. 2680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셨습니다. 꼬물꼬물 간질간질 시작해서 차츰 활기를 찾아가는 흐름이 짧은 곡이지만 에너지를 얻기에는 아주 충분한 곡이라고 해주셨는데요. 피가로의 결혼 서곡 준비했어요.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보이게사베테 사랑의 괴로움 그대는 아는지 메조소프라노 안네소피 폰 오토의 노래와 트레버 피녹이 이끄는 잉글리시 콘서트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서곡이었고요. 2680번 쓰시는 분이 미리 청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바른보임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5257번 쓰시는 분 비가 제법 오지만 너무나 애정하는 모차르트와 바렌보임님의 연주라서 더 즐거운 점심시간입니다. 지연씨 감기 잘 회복하고요. 잘 듣고 있다고 전해드려요. 감사해요. 이렇게 그냥 가끔이라도 한 번씩 안부 전해주시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명근님도 감사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바흐의 마르첼로의 오보 협주곡을 편곡한 합시코드 협주곡 디단조 바흐 작품 번호 974번입니다. 1악장 안단테,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프레스토까지 전악장 듣고요. 아일랜드 출신의 피아니스트죠. 비킹그루 올라프손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바흐의 마르첼로 오보 협주곡을 편곡한 합시코드 협주곡 디단조 바흐 작품 번호 974번이었습니다. 1악장 안단테,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프레스토였고요. 비킹으로 올랍손의 연주였습니다. 비킹으로 올랍손은 생생클래식 제가 예전에 진행할 때 직접 스튜디오에 찾아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 당시만 해도 신인, 아주 무서운 신인 피아니스트의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제 거장의 반열을 노리는 비킹으로 올랍손의 그 다양한 앨범들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5089번 쓰시는 분, 모처럼 하루 휴가입니다. 집콕하면서 생생과 함께하니까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입니다. 선곡 너무 좋아요 하셨고요. 병조님 이 곡 참 좋아하신다고요. 저는 원곡보다 바흐 편곡이 더 좋더라고요 하셨는데 아 저도 오늘 전악장 들으면서 더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상했어요. 임범님은 진짜 오랜만이에요. 우리 임범님은 저랑 진짜 오랜 그 사이죠. 만난 적은 없지만 제가 그 전에 생생하고 출발할 때부터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밴쿠버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공항에서 대기하면서 듣습니다. 제가 사는 구엘프로 가면 자정이 다 돼서 이제 거의 못 듣게 되는데 아마도 오늘이 금년 마지막으로 듣는 방송일 것 같아요 하셨는데 감사해요. 그래도 이렇게 오며 가며 잊지 않고 들어주셔서 그리고 병진님도 함께 해주시고 5146번 쓰시는 분도 뮤지션이시군요. 듣고 계시군요. 이번에는 헨델의 대관식 찬가 가운데 사제 자독 자독 더 프리스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르베 니케가 지휘하는 리콩세르 스피리투엘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달의 대관식 창가 가운데 사제 자독 들었습니다. 에르베 니케가 지미하는 르콩세르 스피리튜엘의 연주였는데요. 에르베 니케가 창립한 고음악 연주 단체죠. 대관식 찬가의 전곡을 또 녹음해서 호평을 받은 그 음반 가운데서 들었습니다. 이 핸델의 작품을 보면 여왕이나 왕을 찬양하는 그런 곡들, 이제 대관식에서 쓰이는 음악이나 이런 의전 음악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참 듣고 있다 보면 아, 왕족들도 참 핸델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좋아해 마지 않지 않았을까 라는 이런 참 화사하면서도 뭔가 위엄을 살려주는 그 의전의 분위기를 더해주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병재님께서 오늘 여행 적금 만기라고 하신 거군요. 여행 적금 만기 진짜 좋으시겠어요. 어디 가세요? 그리고 윤성님은 드디어 방학입니다. 방학에 열심히 드릴게요 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5359번 쓰시는 분, 506번 버스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생크림이 나와서 진짜 신기하네요. 진짜 오래전부터 이용하던 노선인데 클래식이 나와서 참 좋습니다 하셨고, 경원님도 방금 나온 이 곡을 라이브로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하셨고, 창현님이 현재까지 모든 영국 국왕의 대관식에서 성유를 바르는 순간에 빠짐없이 연주되는 음악입니다. 축구팬들에게는 친숙한 UEFA 챔피언스 리그 테마곡의 모티브이자 원곡이기도 하다고요. 아, 그렇군요. 여러모로 경건해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 좀 이색적인 조합의 곡입니다. 하이니히 폰 헤르츠겐베르크의 오보와 호른, 피아노가 함께하는 3중주인데요. 작품 61번 가운데 3악장 안단테 콘 모토입니다. 알베르트 마이어의 오보, 마리 루이제 노이네커의 호른, 마르쿠스 베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하인리히 폰 헤르조겐베르크의 오보 혼 피아노 트리오 작품 61번 가운데 3악장 안단테 콘 모토였습니다. 알프레드 마이어의 오보와 마이 루이즈 노이네커의 호른, 마르쿠스 베커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헤르조겐베르크는 이제 브람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음악가고 실제로도 가까웠던 예술적 동료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좀 독특한 조합에 또 그 작품성을 널리 인정받는 이 곡을 함께 들었고요. 이번에는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가운데서 스케르초와 웨딩 마치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만다쇼는 한여름밤의 꿈 가운데 스카르초와 웨딩 마치였습니다. 아, 그날이 떠오른다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데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생생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서울시향의 광복절 기념음악회 준비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이번 기념음악회에서는 야판스 베덴의 지휘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이 연주됩니다. 서울시향과 함께 소프라노 최지은, 메조소프라노 이하경, 테너 손지훈과 바리톤 김기훈, 그리고 국립합창단이 무대에 오릅니다. 8월 16일 일요일 오후 5시고요. 서울 세종문화회관의 세종대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 원하시는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에 선물 신청방에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총 10분을 뽑아서 2장씩 드리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세 이상 관람가라서 자녀들과 함께 관람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생생클래식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시 3분입니다.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나이가 마음에 걸려서 하지 못했던 적 있으신가요? 내 나이에 그 일에 도전하는 건 무리일 것 같다거나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마음을 접었던 적이요. 한 번이라도 그랬던 적이 있다면 크게 공감할 듯한 그림책이 있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사노 요코 작가가 쓰고 그려서 만든 하지만 할머니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의 주인공은 98살의 노인입니다. 아담한 채소밭이 있는 작은 집에서 고양이 한 마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그림책이니만큼 책 속의 고양이는 말을 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고양이는 매일 낚시를 가는 길에 할머니에게도 같이 가자고 권하죠. 그런데 이 할머니는 언제나 하지만이라는 말로 말문을 엽니다. 하지만 난 98살인걸. 이렇게 늙은 할머니가 낚시를 하면 사람들이 웃을 거야. 라면서 고개를 젓죠. 고양이가 물고기를 잡아오는 동안 할머니는 밭에서 따온 콩을 까거나 낮잠을 자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언제나 나이를 의식하며 지내던 어느 날 할머니는 한 가지 사건을 겪게 되는데요. 99살이 되던 생일날 초 99개를 구하지 못해서 딱 5개만 생일 케이크 위에 꽂게 된 겁니다. 그런데 초 숫자대로 5살로 돌아가는 기분을 느낀 할머니는 다음날 고양이와 함께 낚시를 하러 갑니다. 평소처럼 하지만이라는 말로 거절하려다 말고 5살이라면 낚시를 해도 되겠다 하면서 흔쾌히 나선 건데요. 집을 나선 할머니는 들판을 뛰어다니며 꽃향기에도 취해보고 냇물도 껑충 뛰어보고 물속에 뛰어들어 물고기도 낚아봅니다. 평소에 해내지 못했던 행동을 해낸 할머니는 이제 자유로운 표정으로 이야기하죠. 5살이 되니 새가 된 것 같아. 5살이 되니 물고기가 된 것 같아 라고 말입니다. 작가 사노 요코가 30대에 써내려갔다는 이 책은 하버드대 심리학과의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을 연상시킵니다. 1979년 앨런 랭어 교수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 실험에서 노인들은 20년 전처럼 꾸며놓은 환경 속에서 20년 전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활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요. 단 일주일 만에 유연성이며 기억력, 인지 능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현저하게 나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마음이 인식하는 나이를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걸 증명해준 실험이었는데요. 그림책 하지만 할머니의 첫 부분엔 이런 문장이 껴있습니다. 할머니는 98살이지만 아주 건강했어요 라는 문장이요. 할머니의 도전을 번번이 가로막았던 건 나이든 신체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98살에서 한 살을 더 먹은 99살의 할머니는 그전보다 싱싱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할머니가 인식하는 마음의 나이는 5살. 우리가 인식하는 나의 마음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동요 두 곡 들었어요. 윤석준 작사, 박태현 작곡의 산바람, 강바람, 김다영의 노래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곽진영 작사, 강수현 작곡의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위드 엔젤스의 노래였습니다. 5940번 쓰시는 분,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이 노래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발표됐으니까 벌써 21년 전입니다.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이 곡을 참 자주 들었던 추억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하셨어요. 저는 이 곡 들으면 기운이 좀 나더라고요.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가 막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아지는 그런 곡이죠. 만성님께서 경로당에서 점심하고 집에 들어가려다 집 앞에 벤치에서 빗소리 들으면서 음악 들으니까 참 좋습니다 하셨고요. 석근님도 하지만 하지만 하면서 미루던 생각들을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하나하나 이뤄가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니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닌가. 5318번 쓰시는 분, 저도 신체 나이는 50대지만 마음은 30대에 머무르고 싶어요. 저는 30이 딱 좋았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하지만 난 이거 안 되고 그래도 난 30대다 마음은 이렇게 하시면 어떠실까? 0396번 쓰시는 분도 지연 씨 목에 얇은 스카프로 보호하면 좋아요 하셨는데 감사해요. 한옥님은 나이를 먹으면서 신경 써야 하는 건 몇 살인가가 아니라 뱃살 아닌가요? 그것도 또 맞는 말씀이네요. 네, 임범님 아 기억하죠? 제가 출발 때부터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세 곡 이어서 들을 텐데요. 8707번 그리고 9800번 쓰시는 분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팔벨의 캐논 변주곡이고요. 조지 윈스턴의 피아노 연주로 듣죠.

Ladies in Lavender였습니다. 조슈아 베르 바이올린 연주로 들었는데요. 지우님께서도 이 곡이 궁금했어요 하셨고 아 지영님께서는 저랑 너무 어울리는 곡이라고 아유 그럼 얼마나 좋게요. 지수님은 조슈아 베르 심금 울리는 연주를 듣고 있으면 깊은 감동과 함께 평화가 찾아오네요 하신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여러분께서 청해 주신 파헤벨의 캐논 변주곡이었고요. 조지 윈스턴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은 곡 역시 6947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셨어요. 시바의 여왕이었습니다. 폴 모리아와 그의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는데요. 이 곡 듣고 엄청 반가워해 주시네요. 한낮에 죄송합니다. 한낮에 갑자기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예전의 시그널이었다고 옛날 생각난다고 5601번 쓰시는 분도 반가워해 주셨고요. 진민님께서 선곡표를 안 보고 들었더니 이렇게 선물 같은 곡들이 들리네요. 하셨고 병조님은 이 음악만 들으면 그 옛날 황인용 선생님의 눈물의 고별 방송이 생각납니다. 하셨어요. 5367번 쓰시는 분도 지연 씨 듣기만 하다가 갑자기 문자를 보내고 싶어지네요. 전에도 듣던 음악인데 눈물이 또르르 떨어집니다. 하늘이 물을 머금고 있는 탓일까요? 하셨고 아이돌 보면서 듣고 계신 3568번 쓰시는 분도 100일 막 지난 아기를 육아하고 있습니다. 아이랑 즐겨 듣던 동요랑 캐논 변주곡까지 비 내리는 화요일 선곡이 너무 좋네요. 우리 아기 아빠도 힘내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열심히 육아하고 계신 3568번 쓰시는 분 그리고 눈물 뚝 그치시라고 5367번 쓰시는 분께 커피 배달 갑니다.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번에도 헤라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새내기 청취자라고 하셨죠. 용기 내서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 이 저희 신청곡에는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많이 많이 그냥 넣어주시고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그때 아 조금 기다릴 마음의 여유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용기 없이도 불쑥불쑥 전해주시면 되고요. 말씀해 주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비창 가운데 1악장, 그라베 알레그로 디 몰토 에콘 브리오를 이고르 레빗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드릴게요.

최혜란님께서 정해주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비창 가운데 일악상 크라벨 알레그로 디 몰토 알콘 브리오 이고르 레빗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경수님도 비창 몰아치는 연주를 즐감하고 있어요 하셨고 오늘은 왠지 아, 비도 오고 날씨가 좀 그러니까 음악만 들어야지 하다가 곡이 너무 좋네 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3483번 쓰시는 분 어렸을 적에 피아노 배우면서 이 곡을 느낌 있게 잘 치고 싶어서 정말 연습을 많이 했던 곡인데 참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아기와 함께 듣고 있으니까 더욱더 음악이 좋네요. 오랜만에 피아노 앞으로 이끌릴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아이와 함께 듣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이 낮 시간에. 그리고 피아노 학원으로 출근하고 계시다고요? 9144번 쓰시는 분, 만삭 원장입니다. 베토벤 소나타 오랜만에 입시곡을 들으니까 가슴이 쿵쾅쿵쾅합니다. 출근길은 늘 생생클래식과 함께였던 저는 10개월간 임신기간 동안에도 아주 잘 들었어요. 제가 저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어머니께서 클래식 FM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저처럼 클래식을 좋아할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어머니의 영향으로 피아노를 전공하신 게 아닐까요? 그 영향을 간과할 수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환경에서 음악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만삭이라서 커피는 못 드실 것 같은데 따뜻한 티라도 한 잔 드시라고 모바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3483번 쓰시는 분께도 오랜만에 피아노 연습하시면서 한잔 하시라고 전해드릴게요. 유민님께서 오늘 선곡들 너무 좋습니다. 늘 귀로만 배경삼아 듣고 있다가 오늘은 로그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비번도 다시 찾아서 로그인했어요. 근데 오늘 선곡 무슨 일인가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철호님께서 직장에서 퇴근했습니다. 집에서 편히 듣고 있는데 아까 맨델스존도 좋았습니다.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곡들이 다 다른데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너무 좋았다. 오늘 날씨 덕도 좀 있을까요? 이번에 신청곡인데요. 8364번 쓰시는 분이 생후 20개월 된 아기 키우느라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이 곡으로 위로받고 싶어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마침 또 3461번 쓰시는 분도 오늘 이 곡 생각난다고 청해 주셨죠. 차이콥스키의 현악사중주 1번 D장조 작품 11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로 미로를 전합니다. 프라하 현악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현악사중주 1번 D장조 작품 11번 가운데 이 악장 안단테 칸타빌레였습니다. 8364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고요. 프라하 현악사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기준님도 컨디션이 좀 다르게 느껴지네요 하셨는데 감기 걸렸어요. 그리고 4128번 쓰시는 분도 감기 영약이 있으니 연락 주세요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그리고 정아님께서 아주 오랜만에 듣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저만 그럴까요 하셨고 영롱님께서는 열일하는 우리 지연 아나운서 오늘 선곡 나이든 우리들 7, 80대에도 옛일을 추억하면서 빗소리와 함께 즐기기 좋다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8703번 쓰시는 분 6학년 7반입니다. 비 오는 날은 아파트 1층부터 16층까지를 반복해 오르기 합니다. 오늘은 10번 오를 예정인데요. 생크리에 있어서 힘이 나네요 하셨는데 10번이요? 그러면 160층? 근데 왕복이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와, 이렇게 체력을 단련하시는군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8703번 쓰시는 분, 목도 좀 축이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아, 이번에 들을 곡은 생생수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작품 28번입니다. 오늘은 바이올린 원곡 대신에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의 트럼펫 연주로 들을 텐데요. 이 곡은 워낙 사랑받는 곡이니까 다 아시다시피 이 바이올린의 그 기교를 마음껏 뽐내는 그런 곡이잖아요. 근데 이 악보로 트럼펫으로 연주한다는 게 이 처음 발표 당시에 정말 클래식계의 큰 충격이었고 트럼펫의 그 텅잉 기술로 바이올린이 하는 그 기교들을 다 소화해낸다는 게 너무나 대단한 그런 연주인데요.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의 트럼펫과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야, 생상수의 서주와 론도 카프레지오소 작품 28번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의 트럼펫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의 연주였습니다. 기립박수가 나오는 그런 연주였죠. 영애님 파리 유학 중인 딸이 방학이라 왔습니다. 오늘 그 아이 생일이라서요. 축하드려요. 모두의 생글 늘 감사합니다 하셨고 규현님은 38번 국도 고안 지나 태백갑니다. 800고지를 넘어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 길가에 잠시 쉬면서 글을 보내봅니다 하셨는데 시원한 곳에서 피서 잘하시고요. 오늘 끝곡은 7828번 쓰시는 분이 더위를 식혀줄 것 같은 노래라고 청해 주신 호세 페란데스의 관타나메라입니다. 관타나메라는 관타나모에서 온 시골 여인을 말하는데요.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곤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곤반 매주 화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감상곡, 교향곡, 관현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처럼 소개해드리기 힘든 그런 곡인데요. 에르네스트 쇼송의 교향곡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20, 샤를 민쉬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61년 스테레오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페르디난트 리스의 플룻과 바이올린과 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4중주 D단조 아르댕일로 앙상블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현주 명곤반 오늘 첫 곡도 쇼송의 곡 준비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죠. 에르네스트 쇼송의 보헤무 시곡 작품 번호 25, 크리스티앙 페라스의 바이올린, 조르조 제바티앙이 지휘하는 벨기에 국립 관현악단의 1953년 모노 레코딩입니다.

1953년이면은 카라얀에게 발굴되기 10년 전인데 벌써 이미 이때 완성된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크리스티앙 페라스. 정말 귀기가 서린 그런 연주 들려주고 있죠. 에른스트 쇼송의 시곡 작품번호

25. 크리스창 페라스의 바이올린, 조르주 세바스티앙이 지휘하는 벨기에 국립관현악단의 1953년 모노 레코딩이었습니다. 명주 명반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페르디난트 리스의 작품입니다. 베토벤의 조수 겸 제자로 일했던 베토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음악인이죠. 그 자신이 다작가로 많은 작품을 발표를 했는데요. 유명한 작품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찾아내보면 좋은 작품이 꽤 많이 있는데 이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리스를 소개할 때 내가 함께하고 있는 바보다 이렇게 항상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뛰어난 작곡가를 그렇게 이제 조크 삼아서 이야기를 한 거죠. 페르디난트 리스의 플룻과 바이올린과 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4중주 D단조 작품 번호 없는 작품 35의 1 아르댕일로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페르디난드 리스, 베토벤을 옆에서 보조했지만 역시 작품은 또 다릅니다. 시대정신이 다른 만큼 어떤 의미에서 고전주의 틀에서 낭만주의로 향하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페르디난드 리스의 플루트과 바이올린과 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사중주 디단초 알뎅일로 앙상블에 연주했습니다. 이어서 본 윌리엄스의 로망스, 폴 콜레트의 비올라, 레슬리 아우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본 윌리엄스의 로망스, 폴 콜레테의 비올라, 레슬리 아우드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장르별로 집중 감상곡 정해놓고 해설과 함께 음악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협주곡, 화요일 교향곡 관연악곡, 수요일 피아노곡, 목요일 실내악곡, 그리고 금요일 성악곡,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해서 오늘 교향곡 준비했는데요. 좀처럼 소개해드릴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채널에서도 방송되는 경우 거의 없는데 명작 중에 명작이죠. 쇼송의 교향곡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20 전해드립니다. 이 프랑스 낭만주의 음악의 기수라고 해야 되겠죠. 이 에르네스트 쇼송은 프랑크의 제자들, 흔히 이야기하는 프랑키스트의 한 사람으로 프랑스 국민음악협회의 서기로 일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고를 당해서 44살로 삶을 마쳤습니다. 가곡을 비롯해서 몇몇 작품을 남겼고요. 프랑스의 후기 낭만주의 음악을 완성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스승 프랑크의 영향을 깊이 받았고 바그너를 숭배하고 프랑스의 바그네리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음악의 본질은 바그너의 극음악적인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서정주의자였죠. 그래서 그의 음악의 가장 좋은 부분은 감미롭고 향기로운 가곡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악곡에 있어서는 독일의 슈베르트와 같고 좀 서정적이어서 선율의 아름다움에 비해서는 구성은 좀 취약하다는, 기악적인 감각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비판도 있지만 이 교향곡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서곡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현악 사중주를 위한 협주곡에서도 기악 작품으로서 제1류의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들의 공통된 악상의 아름다움은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쇼송만의 것이죠. 달콤하고 감상적이고 고아한 그의 노래를 악기로 연주할 때 듣는 사람은 마음을 뺏기고 맙니다. 에르네스트 쇼송의 교향곡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20, 샤를 뮌시가 주의하는 보스턴 심포니의 1961년 스테레오 레코딩입니다.

셔널민 씨 이때만 해도 정확한 그런 저돌적인 지위로 정평을 얻었던 사랑을 받았던 프랑스 출신의 인물입니다. 이 프랑스와 독일 국경이 바뀌었죠. 원래는 독일인이었는데 프랑스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칼 맨시가 아니고 샤를 민시로 발음을 해야 되죠. 지금도 고집하는 분들이 계신데 샤를 민시가 정확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프랑스 문화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파리관현악단의 음악 감독이 되죠. 하지만 몇 차례의 녹음만 남기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서 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가 남긴 대표적인 명연 가운데 하나 들으셨습니다. 에르네스트 쇼송의 교향곡 비플랫장주 작품 번호 20, 샤를 민시가 지휘하는 보스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61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장기엔 케라스가 주인공입니다. 장기엔 케라스 뭐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첼리스트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또 고전에서 낭만주의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연주를

출중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현역 첼리스트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요제프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C장조 호복햄 번호 7B의 1, 장기엔 깨라스의 첼로, 페트라 밀리안스가 주연하는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지금 들으신 하이든의 협주곡도 좋지만 게라스의 진가는 바흐에서 드러납니다.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적극 추천합니다. 요제프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C장조 호복햄 번호 7B의 1, 장기엔 게라스의 첼로, 페트라 뮬리안스가 주연하는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명인 조명 음반 오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비가 그친 뒤 잎에 맺힌 물방울은 잠시 광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방울이 기공 주변을 덮으면 이산화탄소가 잎 안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잠시 느려질 수 있고요. 빛을 튕겨내거나 흐트려서 잎에 닿는 빛도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잎 위의 물방울은 잎 가장자리를 따라 흘러 오리부리처럼 삐죽이 뻗은 잎 끝으로 모인 뒤에 아래로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식물학에서는 이렇게 가늘고 길게 뻗은 잎끝을 드립팁, 우리말로는 물방울 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비가 자주 내리는 곳의 나무들은 잎 위의 물을 빨리 흘려보내기 위해 잎끝을 가늘고 뾰족한 모양으로 발달시켰다는 거죠. 삐죽이 나온 잎 끝에도 그렇게 생겨난 까닭이 숨어 있었나요? 어떤 것도 충분한 이유 없이 그렇게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철학자 라이프니츠의 충분 이유의 원리를 떠올리게 하는 오늘도 비 오는 날입니다.

7월 21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 날개 위에 20세기 미국의 작곡가 버트 베컬에게 When Auch der Regen Niederfällt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독일어 버전이었습니다. 딱 오늘 같은 날씨네요. 그죠?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강영실님 말씀대로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에 삽입되면서 뭐 빌보드 차트 1위는 물론이고 아카데미 주제가상까지 수상한 명곡이죠. 오늘은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한 헤르만 프라이 음성 처음인 것 같은데요. 윤승자님, 왠지 낯선 헤르만 프라이. 김은경님은 아우 헤르만 프라이? 첫 곡부터 심쿵하셨어요. 장은주님도 재즈스러운 첫 곡부터 좋다고 반응해 주셨고요. 내 머리 위로 빗방울이 계속 떨어지지만 불평한다고 비가 그치진 않으니 난 결코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낙천적인 가사의 노래입니다. 딱 이 정도만 비가 오면 좋은데 또 곳곳에 또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유 없는 일은 없다지만 뭐 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큰 비 피해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신준식님 계신 곳은 해운대는 말 그대로 한여름 땡볕이 장렬하고 있다고. 남부지방은 장마 초반에 좀 비가 오는 것 같더니만 계속해서 비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오프닝 들으시고 신준식님께서 우리 만울림 왈 내 성격이 뾰족하다던데 뭘 흘려보내려고 뾰족할까? 이렇게 사연 보면 절대 뾰족하신 분 아닌 것 같은데 그 뾰족함은 분명 또 이유가 있는 거겠죠? 오늘도 이런저런 이유로 변함없이 노나를 찾아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어떤 것도 충분한 이유 없이 그렇게 존재하지는 않는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허정님도 오랜만에 오셨어요.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고 익산에서 또 사연을 주셨고 진경수님도 윤승자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요하네스 브람스의 가곡 이어집니다. 그로스의 시에 곡을 붙인 다인 블라워 사우가 그대의 푸른 눈 작품 번호 59-8입니다. 과거 이 불타는 눈동자, 그러니까 다른 사랑에 상처받았던 마음을 이제 그대의 차분한 푸른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치유와 평온을 얻는다는 그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아냐 헤르테로스, 볼프람 리거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19세기 독일 리트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프란츠 슈베르트의 연가곡이죠. 밀러의 시에 곡을 붙인 겨울나그네, 도이치 번호 911 중에서 여섯 번째 곡, 바스 플루트, 넘치는 눈물이었습니다. 조상현님께서 피아노 소리가 뚝뚝 떨어지는 눈물 같다고, 많은 눈물이 모여 홍수가 되나요? 진짜 딱 들어맞는 표현이죠. 이 사랑에 실패한 젊은 나그네의 뜨거운 눈물이 눈을 녹이고 그 물이 시내가 돼서 옛 연인의 집 앞으로 흘러가길 바라는, 아 참 처절한 그리움과 슬픔의 노래였습니다. 겨울 나그네는 개인적으로 이 아티스트의 음성으로 들어야 제격인 것 같아요. 바리톤 마티아스 게르나, 크리스토프 애션바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독일 리트, 요하네스 브람스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대의 푸른 눈, 작품 번호 59-8. 소프라노 아냐 하르테로스가 불렀고요. 볼프람 리거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아베 마리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작품일까요? 영국의 작곡가 톨가 카시프의 곡입니다.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음성입니다.

영국 작곡가 톨가 카쉐프의 아베 마리아였습니다.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이 불렀습니다. 윤선희님, 비가 종일 오네요. 오늘도 퇴근 전까지 잘 듣고 가겠습니다 하셨고요. 김혜림님 계신 울산은 날씨가 맞군요. 그리고 자기 신고해 주신 반가운 우리 노날 가족분들이 오늘 꽤 계세요. 이현숙님, 늦은 밤 제 방만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실시간 들으니 참 좋으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1204 쓰시는 분, 아유, 훌륭한 버스 기사분이십니다. 서울 3411번 버스에서 라디오가 들리길래 궁금해서 귀 기울여보니, 예, 클래식 FM 채널이었다고. 가끔 듣긴 하지만 버스에서 틀어주신 건 처음이네요. 아, 진짜 반가운데요. 버스에서 들리는 클래식 FM이라. 그리고 4209 쓰시는 분, 들은 지 꽤 됐는데 처음 인사드립니다. 자주자주 들러주시고요. 김상규님, 청취자 조사를 한다고 해서 기다리면 전화가 안 오고, 재작년엔 안 기다렸는데 오고, 오면 노나를 응원하려고 했는데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세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샹송 가수죠. 바바라의 디 깡 흐비앙 드 하디. 언제 돌아오실 건지 말해주세요.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애절한 그리움의 노래였습니다. 실제 그녀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아프리카 지역 외교관으로 부임한 연인을 향해서 봄이 돼도 그댄 돌아오지 않네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데 연인이 돌아오니까 그녀 곁엔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또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의 존재감이 이 프랑스에서 어느 정도냐 하면 이 파리 근교에 그녀의 이름을 딴 지하철역이 있고요. 97년도죠. 그녀의 장례식 때 엄청난 인파가 운집했었다고 하나요. 오늘은 바리톤 토마스 올리에만즈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헨델의 바르크 오페라 리날도 중에서 라시아 끼오 비앙가 울게 하소서 오랜만에 들어볼까요? 영화 파리날리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소프라노 에바 말라스 고들렙스카와 카운트 테너 데릭 릴라긴의 음성이 합성된 연주입니다.

바로크 시대 헨델의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레니체 중에서 Si tra i ceppi e le litorte 사슬로 묶이고 매어있다 해도 였습니다. 이 베레니체는 이집트 여왕 베레니체의 사랑과 또 정치적인 갈등을 다룬 작품이라고 합니다. 바리톤 게라인트 에반스 브라이언 마크웰이 지휘하는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오페라 리날도 중에서 라시아 기오비앙가 울게 하소서 영화 파리넬리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함께했습니다. 리날도가 사랑하는 여인 알미레나가 마법사에게 납치된 뒤 부르는 유명한 아리아죠. 소프라노 에바 말라스 고들렙스카와 카운트 테너 데렉 릴라진의 음성이 합성된 버전이었습니다. 이번엔 에팔레치아 미뉴 들어보시죠. Charming Beauty Bride 카운트 테너 안드레아스 쇼리 음성입니다.

미국의 민요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 스티븐 포스터의 로라리였어요. 떠나간 연인과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그리움을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보컬 알츠 콰르텟의 하모니로 함께했고요. 먼저는 에팔리치아 민요였죠. Charming Beauty Bride. Charming Beauty Bride 누굴까요? 몰리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 아버지의 반대로 헤어져야만 하는 그런 애절한 심정을 노래한 곡이었어요. 카운트 테너 안드레아스 쇼리 불렀습니다. 클래식 천일 여파로 이어집니다. 오늘 만나실 작품 요셉 하이든의 오페라 달세계입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인 루도비코 아리오스토의 서사시 광란의 오를란도에 아스톨포의 달 여행이라는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스톨포는 성 요한과 함께 구약의 예언자 엘리야가 승천할 때 탔던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 달나라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지상에서 잃어버린 모든 게 보관돼 있죠. 오를란도가 잃어버린 정신 또한 병에 담긴 채 그곳에 보관돼 있었는데요. 아스톨포의 달 여행은 르네상스 문학에서 가장 잘 알려진 달 여행 가운데 하나이자 서양 문학사에서도 본격적인 달 여행의 서사로 평가되고 있죠. 바로 이 아스톨포의 달 여행으로부터 이어진 달에 대한 상상력을 유쾌한 희극으로 변주한 작품이 하이든의 오페라 달세계입니다. 원작은 1750년에 나온 까를로 골도니가 쓴 동명의 희극으로 당시 유럽 사회에 유행하던 천문학과 또 달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희극으로 풀어낸 작품이죠. 하이든은 이를 바탕으로 1777년 8월 3일 에스테라에다 궁정에서 오페라를 초연합니다. 이 작품은 대략 1750년에서 177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유럽이 달을 상상하던 방식을 그대로 녹여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오페라가 초연된 18세기 후반 유럽에서는 열기구를 타고 달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1784년에 제작된 풍자 판화에는 슈발리에 몽구피의 기사와 굴 후작이 열기구를 타고 달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는 당시 유럽 사회를 휩쓴 열기구 열풍과 달나라에 대한 상상력을 유쾌하게 풍자한 그림이었죠. 이 하이든의 오페라 달세계에도 달나라에 다녀왔다고 믿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엉터리 천문학자가 달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힌 고집쟁이 노인을 속여서 그가 실제로 달에 다녀온 것처럼 꾸미고 그 사이 자신의 두 딸과 젊은 연인들의 결혼을 성사시키는 소동을 그린 작품이 바로 이 하이든의 달세계죠. 한마디로 오페라에서 달나라는 실제 우주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쉽게 환상과 거짓을 믿는지를 풍자하는 무대입니다. 이 달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리아 가운데 하나, 1막에 나오는 나 같은 여자는 없죠. 우나 돈나 꼬메메입니다. 가짜 달나라 소동 속에서 달의 황후 역할을 맡게 되는 리세타라는 여인이 부르는 노래로 그녀는 이 노래를 통해 난 이런 사람이에요. 나 같은 여자는 없어요.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선언과 함께 자기 성격과 자기 인식을 관객 앞에 드러내는 노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주에 대한 호기심은 참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이든의 달색의 일막에 나오는 나 같은 여자는 없죠. 나중에 달의 황으로 추앙받는 원래는 하녀죠. 리사타가 부르는 노래. 메조소프라노 프레데리카 본 슈타데, 안탈 도라티가 지휘하는 로잔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요제프 하이든의 작품입니다. Das Leben ist ein Traum. 인생은 꿈. 소프라노 알리스 포코롤, 피에르 갈롱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매미가 운다. 중앙공원 인근 우체통 옆. 밤에 나무 그늘에 우표처럼 붙어서 이 밤중에 더 그리우니까. 이하석 시인은 매미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나무에 붙은 우표 같은 매미. 그 작은 몸집으로 밤에도 잠들지 않고 웁니다. 시인의 말처럼 매미의 그리움이 크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나무의 말까지 대신 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표처럼 붙어서 그 나무의 소리를 멀리까지 전하고 있는 거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무성한 여름 나무들은 할 말이 많아서 매미 우표를 붙여 소리 나는 편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첫 곡 신현정 작곡 환청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강은대 해금과 곽수안의 클래식 기타 신현정의 건반 연주입니다.

신현정 작곡 환청, 강은일의 해금과 곽수안의 클래식 기타, 신현정의 건반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이하석 시인의 매미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요란한 매미 소리는 제 짝을 찾는 소리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메시지로 들릴 때가 있죠. 한여름이 시작됐음을 알려주기도 하고 여름날의 추억을 불러오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올여름 매미소리는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것처럼 들리는지요? 이 곡 들으시면 또 어떤 소리가 전해지겠네요. 매미 우는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흉내내는 소리인데요. 이태원 편곡 메롱이 소리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평창의 봉평초등학교 아이들의 노래입니다.

매암이 맵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오네. 산채를 맵다든가 박쥐를 쓰다든가 우리는 초야에 묻혔으니 맵고 쓴 줄 몰라라. 조선시대 이정신의 시, 평시조 매암이, 양정훈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매미 우는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흉내내는 소리, 이태원 편곡의 메롱이 소리 들으셨어요? 강원도 평창의 봉평초등학교 아이들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말 듣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둥근 땅의 둘레가 365와 4분의 1척이다. 크고 작은 개미 두 마리가 나란히 출발해서 이 땅의 둘레를 돈다. 작은 개미는 하루에 한 자, 큰 개미는 하루에 13과 19분의 7자를 이동한다면 두 마리 개미는 며칠 만에 만나겠는가? 이것은 조선 후기 사람 홍정하가 쓴 책 구일집에 실려있는 문제입니다. 구일집은 수학문제 500여 개와 풀이 과정을 수록한 책인데요. 이 책을 쓴 사람 홍정하는 조선의 산원이었습니다. 산원은 국가에 소속돼서 각종 계산 업무를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들의 업무는 아주 다양했습니다. 토지를 측량하고 논밭 면적에 따라 거기서 나오는 곡식의 양을 계산하는 일부터 해와 달의 운행과 절기 변화를 계산해서 달력을 정비하는 일, 악기의 크기를 조정해 음료를 고르는 일, 그리고 국가적인 건설 사업에도 이들이 필요했죠. 산원은 산학시험을 통해 선발했는데요. 측량법과 도량환산법, 기하학, 방정식 등을 모두 공부해야 했습니다. 가끔 중국 관리들과 조선 관리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 산학 문제를 주고받으며 대결을 벌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조선 산원 홍정하는 중국 관리가 낸 문제를 바로 풀었지만 중국 관리는 홍정하가 낸 문제를 풀지 못했다고 하네요. 조선 잡사라는 책에 실려있는 홍현성의 글 내용 간추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산원들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지만

기능직이라는 이유로 폄하됐죠. 하지만 홍종화를 비롯한 산원들은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했고 조선의 산학 실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버틸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단단히 받쳐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천년의 향기 정성 자진한 님 김성진의 대금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FM 풍류마을 이번에는 민간 풍류 천년만세 함께 하시죠. 김축파의 산조가야금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민간 풍류 천년만세 김주파의 산조가요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재 작곡 황토길 함께 하시죠. 김원주의 17원 가요금과 안경의 해금 연주입니다.

김영재 작곡 황토길, 김은주의 17연 가해금과 안경의 해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화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은 블랙스링 작곡 당당당 함께하실 텐데요. 허윤종의 검은 고와 이아람의 대금, 오정수의 기타, 황민왕의 타악과 구음으로 준비했어요. 블랙스링의 연주입니다.

블랙스트링 작곡 당당당 들으셨습니다. 허윤중의 검은고와 이아람의 대금, 오정수의 기타, 황민왕의 구음과 타견주, 블랙스트링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장소는 주인이 없다. 공간은 주인이 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장소는 공간에 불과하다. 이 자리는 내가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밀려난 자리다. 자리를 흔쾌히 내어주는 것. 환대는 삶의 근본적인 자세이며 미래적 가치다. 쉼터가 거의 없었던 유목민의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일은 자신이 여행하게 될 때 똑같이 대접받는다는 의미였다. 고대엔 세계 도처에 환대의 문화가 넘쳐났다. 김수우 시인의 산문집 어리석은 여행자 중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장소라는 것은 모두의 것이지만 장소를 누군가 소유하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장소가 아니라 개인의 공간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곳에서 밀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타인을 밀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반겨 맞이하는 것, 즉 환대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존재 방식이라고 합니다. 유목민들은 벌판이라는 장소에 천막을 쳐서 공간을 만들지만 언제나 손님을 반겨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장소로서 늘 아름답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그네들을 내치지 않았고 이웃끼리 편하게 드나들었죠. 하지만 요즘은 생활 방식이나 환경이 너무 바뀌어서 그렇게 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시대에 따라 환대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뜻은 지키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환대는 미래적 가치를 지닌다고 김선우 시인은 말했는데요. 삶의 방식은 계속 바뀌어가는 것이니까 머지않아 서로 환대하는 세상이 다시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수철 작곡 나그네 박용호의 대금 연주로 오늘 끝곡 감상하셨습니다. 우리 일상 속의 작은 멋과 풍류 이야기 풍류 오늘 거닐다 끝으로 나눠봤네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세상 미래적 가치를 지닌다고 했는데 내가 그대로 대접받는다는 뜻이죠. 오늘도 따뜻한 또 환대하는 화요일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FM 풍류마을 전 내일 다시 뵙죠.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영화 다이애나에는 인상 깊은 시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다이애나가 소울메이트라고 불렀다는 파키스탄 출신 외과의사 하스낫 칸이 들려준 잘랄루딘 루미의 시였죠. 옳고 그름의 생각 너머에 정원이 있어요. 그곳에서 만나요. 모든 걸 재고 따지느라 정작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신비로운 지점이 있다고 알려주는 건 멋진 위로라는 생각이 들죠. 세상의 관심과 속박에 지쳐있던 다이애나에게는 또 얼마나 큰 위안이 됐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자기계발서는 시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옳고 그름의 생각 너머에 정원이 있어요. 그곳에서 만나요. 거친 비가 지나간 저녁의 마음이 이 시와 같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21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네고렌빈 바람이 부네 라는 제목의 연주곡이었습니다. 원래 스웨덴의 싱어송라이터인 마츠 파울슨이 작곡하고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 곡을 오늘은 노르웨이 연주자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스티안 카슈텐센의 아코디언, 프루드 알넨스의 기타, 아릴 안데슨의 더블 베이스 연주였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케이옵스, 벨기에 출신의 월드비트 크로스오버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케이옵스의 아르메니안 송 들으셨고요. 2561번 쓰시는 분, 남쪽은 해가 쨍쨍합니다.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 한 폭의 엽서 같은 오후입니다 하셨네요. 이 시간 새음을 들을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또 9472번 쓰시는 분, 언제 내릴지 모르는 비 때문에 요즘은 우산이 필수입니다. 그날그날의 이런저런 일들을 잠시 잊고 위로를 받는 이 시간이 있어서 또 하루를 잘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9472번 쓰시는 분도 문자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실황중계방송 관계로 30분 일찍 끝나는 목요일에는 쉬고요. 수요일과 금요일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작품 번호 27의 2 월광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전해드리죠. 작곡가 액토르 베를리오스가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묘사할 길 없는 한편의 시와 같은 음악이다라고 얘기한 베토벤의 곡이죠. 이 곡 월광의 1악장을 윌헬름 캠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작품 번호 27의 이 월광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였습니다. 빌헬름 캠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화자 씨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367개월 울 아기가 말을 너무 안 들어서 혈압이 팍팍 올라가요. 정말 힘드네요. 나는 죽겠는데 전혀 심각성을 못 느끼는 듯해서 또 혈압이 올라요 라고 하셨는데 네, 367개월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아기는 아니고 만 30세라고 하네요. 네, 계산을 해보니까 말이죠. 서른이면 글쎄요, 이제 엄마 말은 안 듣지 않을까요? 네. 글쎄요. 아기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 보니까 글쎄요. 너무 철이 안 들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또 어머니가 너무 아기처럼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둘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하여튼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네요. 네, 이화자 씨 음악 들으시면서 마음 좀 다독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이병훈 씨께서 청하신 곡인데요. 모두 고생한 오후 시간 하모니카 음악을 들으면 모두에게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투츠 딜레망의 연주곡 중에 한 곡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네, 투츠 딜레망의 하모니카 연주곡 연주로 이 곡 전해드리죠. 19세기부터 내려오는 그 핀란드 영토에 있는 스웨덴 자치구역입니다. 올란드의 민요입니다. Who can sail without wind? 원제는 When can sigla for return wind? 누가 바람 없이 항해할 수 있나? 들어보시죠.

엔조 엔조의 노래였습니다. 러시아계 프랑스 가수인데요. Les yeux ouverts, dream a little dream of me의 프랑스어 버전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죠. 엔조 엔조, 그녀가 노래한 Ni forte ni fragile,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이라는 의미의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누가 바람 없이 항해할 수 있나라는 핀란드에 있는 스웨덴 자치구역 올란드의 민요를 두츠 딜레망의 하모니카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베사메 무초입니다. 콘수엘로 벨라스케스의 곡인데요. 1940년대 발표됐던 멕시코 볼레로 곡이죠. 이 곡을 세자리아 에보라가 노래합니다. 서아프리카의 섬나라, 축구 잘하는 나라, 카보베르데 출신의 가수죠. 카보베르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이 세자리아 에보라였는데, 글쎄요, 이제는 그 골키퍼 보지니아가 만만치 않죠. 네, 세자리아 에보라의 목소리 베사메 무초입니다.

스페인어 노래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쿠바 곡이었어요. Contigo en la distancia. 멀리서도 당신과 함께 있어요. 라고 노래한 곡인데요. 이 곡은 오늘 루이스 미겔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볼레로 곡들을 모아서 발표한 로만스 시리즈 음반의 1집에 수록된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카보베르데 출신의 가수 카보베르데를 널리 알린 가수죠. 세사리아 에보라, 그녀가 노래한 베사메 무초였습니다. 샘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세사리아 에보라 노래

판타지아 2000 속의 명장면들을 70인조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콘서트입니다.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전원교향곡부터 드뷔시의 달빛,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디카의 마법사의 제자까지 클래식 명곡들을 판타지아 화면에 맞춘 디토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즐길 수 있는 공연입니다. 8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이 공연에 청취자 5쌍을 초대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 신청 게시판에 신청액을 올려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클래식 콘서트 디즈니 판타지아 인 콘서트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번에 바로 이 공연에서 연주될 클래식 곡 중에서 한 곡 전해드리죠. 아마 이렇게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연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 곡입니다. 클로드 드뷔시의 클레바들린 달빛. 이 곡 오늘은 볼프강 자발리슈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994년 기타리스트 로비 로버츠는 다큐멘터리의 사운드 트랙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테드 터너가 제작하는 The Native Americans라는 다큐멘터리였죠.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로비 로버츠는 이 일을 자신이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일을 실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노래, 자신이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오랫동안 품고 있던 음악을 데려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죠. 로비 로버츠의 어머니는 모호크족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캐나다의 식스 네이션스 보호구역에서 보냈는데 그때 어머니로부터 네가 모호크족의 후예라는 걸 자랑스러워하되 누구에게 말할지는 신중하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하죠. 그는 보호구역 안에서 이로코아이족의 물드럼과 줄 하나가 빠진 바이올린과 그곳 사람들이 만든 만돌린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훗날 나의 진짜 기타 레슨은 그 보호구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로비 로버츠는 The Native Americans 음반을 자신의 곡으로만 채우지 않았습니다. 북미 원주민 커뮤니티 안에는 재능 있는 음악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각자의 부족 안에 전해져 내려오는 노래들을 함께 기록하자고 부탁했죠. 그렇게 모인 목소리 중 하나가 여성 원주민 그룹 울랄리가 부른 막치, 우리가 북노래라는 제목으로 들었던 신비로운 곡이고 이 시간에도 소개해드렸었죠. 이 음반에는 체로키 모닝송이라는 또 다른 노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팝 가수로 잘 알려진 리타 쿨리치와 언니 프리실라 쿨리치, 그리고 조카 로라 사터필드가 함께 불렀는데 체로키족 혈통을 가진 이들은 훗날 왈렐라라는 그룹을 결성하죠. 체로키 모닝송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아침 기도처럼 부른 곡이라고 합니다. 노래 속엔 웬데야호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이 곡의 별칭이기도 한 이 문장은 우리의 영혼은 강하다 혹은 우리는 위대한 정령의 일원이다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아메리카 원주민의 언어는 한 부족과 다른 부족이 사라지고 합쳐지는 과정에서 뒤섞인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체로키 모닝송에서 들을 수 있는 웬데야호라는 말도 언어적 기원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수백 년에 걸쳐 체로키 사람들 사이에 받아들여지면서 실질적인 체로키의 노래로 자리 잡았다고 하죠. 언어의 뿌리에 관한 복잡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어쩐지 살아남으려 애쓴 부족의 역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사라져가는 언어들이 어딘가에 섞여 또 다른 언어가 되는 일, 언어를 지키는 일에는 사전을 만드는 일도 있고 기록하는 일도 있지만 언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은 계속해서 함께 노래 부르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로비 로버츠니 다큐멘터리 The Native Americans를 위해 만든 이 음반은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시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로비 로버츠의 1994년 음반 The Native Americans에 수록된 체로키 모닝송 웬데야호를 전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아침을 맞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은 아침 기도와도 같은 노래. 목소리는 리타 쿨리치와 언니인 프리실라 쿨리치 그리고 조카인 로라 세터필드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남태평양의 뉴칼레도니아, 그러니까 남태평양의 프랑스령의 섬이죠. 뉴칼레도니아의 마레섬의 원주민인 카낙족의 전통 언어로

노래하는 곡을 전해드리죠. 프랑스어가 살짝 섞여 있기도 한데요. 제목이 밀룰루라는 곡입니다. 뉴칼레도니아 출신의 가수이자 기타리스트 굴란의 노래입니다.

저 지금 피지에 살고 있는데 뉴칼레도니아 노래가 나오다니 소소한 우연에 마음이 설레네요 하셨어요. 구작원 씨. 네, 피지와 뉴칼레도니아, 프랑스어로는 누벨갈레도니라고 하죠. 이웃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죠. 네, 가까이 살고 계시군요. 네, 사연 멀리서 고맙습니다. 굴란이라는 뉴칼레도니아 가수가 노래한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했죠. 밀룰루라는 곡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7월 21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입니다.

Killing Me Softly였습니다. 로버타 플렉의 목소리로 많이 기억이 되는 곡이죠.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이라고 불렀는데 오늘 스웨덴의 재즈 트롬보니스트이자 가수인 닐스 란그렌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Killing Me Softly였어요. 6229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도 지하철로 퇴근하면서 하루의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지하철 안에서 나만의 세계를 펼쳐가고 계시겠네요. 네. 이번에는 며칠 전에 전해드린 곡이 있었죠. 다이나 워싱턴의 노래 What a Difference a Day Makes 라는 노래를 전해드렸는데 전해드리면서 그 원곡이 멕시코의 마리아 그레베르가 작사 작곡한 스페인어 노래가 원곡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그 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Cuando vuelva a tu lado 내가 당신 곁으로 돌아올 때라는 곡입니다. 이 곡 리베르타드 라마르크가 노래하는데요. 이 곡은 1953년에 발표된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그리스를 대표하는 가수죠. 하리스 알렉시우의 목소리였는데요. 그녀가 직접 작사 작곡하고 노래했습니다. 야 에나 탕고라는 곡이었어요. 한 곡의 탱고를 위해. 이 곡은 영화 그 유명한 비포 시리즈 가운데 세 번째 작품 비포 미드나잇 OST에서도 들을 수 있는 곡이었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리베르타드 라마르케 아르헨티나 태생의 멕시코 배우이자 가수입니다. 리베르타드 라마르케가 노래한 Cuando vuelva a tu lado 내가 당신 곁으로 돌아올 때 What a difference a day made 또는 What a difference a day makes의 스페인어 원곡을 전해드렸습니다. 1859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네요. 저는 춘천에 살고 있는 김종혁입니다. 클래식 자체를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클래식을 참 좋아해서 저도 들어보고 있어요. 여전히 재미있고 지루하고 여전히 재미없고 지루하고 어렵긴 하네요. 그래도 여자친구와 같이 듣고 공유하는 게 재밌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약간 여자친구에게 좀 잘 보이고 싶어서 보내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직 익숙치 않은데도 계속 들어보시겠다고 하시는 그 마음이 참 소중하네요. 네, 나중에는 신청곡도 보내주시게 되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1859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탱고 투 에보라 전해드리죠. 이 곡 원래 또 로리나 맥키네트의 곡이죠. 그리고 그리스의 하리스 알렉시우, 좀 전에 들으신 목소리의 하리스 알렉시우가 또 탱고 티스네 펠리스라는 제목으로 그리스어로 부르기도 했죠. 이 곡을 오늘은 꾸아드로 누에보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과드로 누에보 독일의 어쿠스틱 4중 주단인데요. 월드뮤직과 재즈를 넘나드는 팀이죠. 그들이 데뷔 30주년을 기념해서 발매한 앨범 Inside the Island라는 작년에 2025년에 발표한 앨범에서 전해드립니다. 그리스의 사모스 섬에서 녹음을 했고 이 섬을 테마로 한 앨범입니다. 그 중에 탱고 투 에보라, 그리스어로는 또 탱고 디스네펠리스 들어보시죠.

그래서 둘스폰투슈가 노래한 깐사두마 바다의 노래였어요.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 꽤 자주 전해드리는 곡이죠. 원래 솔리다 고독이라는 아말리아 호드리게시의 노래를 제목을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요르고스 달라라스, 그리스의 뭐 대표적인 가수죠. 그리고 스팅이 함께한 스팅의 노래 Mad About You, 그리스어로는 트렐로스 야세나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Quadro Nuevo, 독일의 어쿠스틱 사중주단의 연주로 Tango to Evora를 전해드렸습니다. 안정아 씨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있었네요. 오랜만에 감상에 젖게 됩니다 하셨고, 4947번 쓰시는 분, 경주는 비가 오지 않고 너무너무 더워요. 새음 들으며 더위를 지나쳐보려 합니다 하셨네요. 그리고 그레이슬리 6056님, 여긴 미국 중부입니다. 시차 때문에 라이브를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여행 가는 날에만 새벽 4시에 일어나 생방송을 처음 들었습니다. 평일에는 유튜브로 매일 챙겨 듣고 있어요. 다양한 세상의 모든 음악들을 아이까지 온 가족이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멀리서 보내주셨네요. 네, 아마 지금 못 들으시고 다른 시간대에 들으실 텐데 듣다가 또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아사이 전해드리죠. 이 곡 이본 르페뷰르의 피아노, 그리고 폴 파레가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방송관현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길을 쏟고 가로로 길게 늘어선 구름대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걸 겪으며 7월도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내는지 서로 안부를 물어봐야 할 무렵이지요. 이 장마도 조만간 끝나고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면서 젖은 것들을 말려주는 시간이 또 찾아오겠지요. 예전의 여름 풍경과 요즘의 여름 풍경 중에 달라진 걸 찾는다면 서핑 인구가 많이 늘어난 걸 꼽을 수 있습니다. 서핑하기 좋은 해변도 늘어난 것 같더군요. 키만큼 큰 서핑보드를 든 사람들을 보면서 문득 파도를 탄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보드를 들고 바다로 나가면 처음엔 보드에 올라가는 일조차 불가능하지만 어느 순간 바다가 나를 받아주고 어디론가 데리고 가기 시작하는 놀라운 순간이 온다고 하죠. 여름바다에선 잔잔하던 물결이 갑자기 부풀어 오르고 하얗게 부서지며 몰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보드 위에 엎드려 파도를 기다리던 서퍼들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팔을 저어 파도 속으로 자신을 던집니다. 누군가는 보기 좋게 일어서고 누군가는 고꾸라지며 때로는 자신이 믿었던 보드에 상처를 입기도 하죠.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바다를 겪고 파도를 겪지만 모든 서퍼들이 믿는 건 곧 더 좋은 파도가 올 거라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서퍼는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보드 위에 엎드려 파도를 기다리고 타자가 투수의 볼을 고르듯 원하는 파도가 아니면 그냥 보내기도 하죠. 서퍼들은 또 완벽한 파도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파도가 가파르면 몸을 더 웅크리고 파도가 느려지면 힘을 빼면서 그 불완전함과 함께 흘러가는 거라고 하더군요. 서퍼들의 표정과 눈빛이 밝고 미소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건 파도가 알려준 그런 메시지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라는 이름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크고 작은 파도를 넘어 오늘에 이른 우리는 완벽하진 않아도 모두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물을 먹으면서도 다시 보드 위에 엎드려 다음 파도를 기다리는 법도 알고 있죠. 오늘 하루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내일의 파도를 기다려봐야지 생각합니다. 더 좋은 파도는 반드시 올 테니까요.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 서퍼와 파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래전 발리의 절벽 위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퍼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때가 생각나네요. 한참을 나아가서 파도를 고르고 그 파도를 타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또다시 다른 파도를 기다리고, 그런데 막상 파도를 타는 시간은 참 짧더군요. 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피아노 연주 레온데 파도 물결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빌 더글라스의 연주 The Water is Wide입니다.

빌 더글라스와 아르스 노바 싱어스가 함께한 The Water is Wide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재영,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9일 독일의 호헤넴스 마르쿠스 지티쿠스 홀에서 펼쳐진 골드문트 콰르텟의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30번, 브람스의 현악 사중주 2번 등이 연주됩니다.

히스의 소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의 등장인물의 이름을 딴 골드문트 콰르텟은 지난 2018년에 위그모홀 실내악 콩쿨과 멜버른 실내악 콩쿨에 우승하면서 명성을 얻은 독일의 실내악단입니다. 골드문트라는 이름 그대로 그들의 음색은 황금 입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들으실 지난 5월 호헨엠스에서 열린 공연에서는 황금빛 소리로 하이든과 슈베르트 그리고 브람스의 곡을 선보입니다. 먼저 이번 음악회 첫 곡은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작품 번호 33의 2번입니다. 이 곡은 러시아의 대공 파벨 페트로비치에게 헌정된 러시아 사중주 6곡 중에 두 번째 곡인데요. 밝은 분위기와 민요풍의 주제가 사용된 것이 특징이고 민요의 악장 대신에 빠른 스케르초 악장이 두 번째 악장으로 들어간 점도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 사중주 곡은 농담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곡인데 마치 음악으로 농담을 건네듯 유쾌한 분위기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제프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30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33의 2번 일명 농담 들으시겠는데요. 이 곡은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칸타빌레 2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트리오 3악장 라르고 소스테누토 4악장 피날레 프레스토로 구성됩니다. 골드문트 콰르텟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요제프 하이든의 현악사 중주 30번 E플랫장조 작품 번호 33-2번 일명 농담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 마치 연주가 이어질 듯 하면서 끝나는 부분이 음악적인 농담처럼 느껴졌죠. 연주에는 골드문트 콰르텟이었습니다. 지난 5월

29일 독일의 호에넴스 마르쿠스 지티쿠스 홀에서 펼쳐진 골드문트 콰르텟의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소리로 하이든 음악의 고전적인 매력을 잘 살려낸 연주 들려줬는데요. 이제 이번 공연 다음 곡으로 슈베르트의 현악사 중주 G단조 도이치번호 173번을 선보입니다. 이 곡은 슈베르트의 초기 사중주 곡인데요. 1815년에 작곡이 됐으니까 슈베르트가 18살 때 쓴 곡입니다. 당시에 슈베르트의 스타일이 좀 변해가고 있었는데 이 사중주 곡은 그런 과도기 작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과 함께 실내악을 즐겨 연주했던 슈베르트는 사중주 곡을 작곡을 할 때 가족음악회를 염두에 두고 작곡을 하곤 했었죠. 그런데 이제 들으실 G단조의 사중주 곡은 가정용 음악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예술적인 완성도를 추구하는 과도기적인 작품입니다. 슈베르트에게는 좀 어두운 조성으로 통하는 G단조로 작곡되어 있어서 좀 비극적인 분위기를 뿜어내는 곡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 G단조 도이치번호 173,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2악장 안단티노, 3악장 메뉴에토, 알레그로 비바체 트리오, 4악장 알레그로 들으시겠습니다. 골드문트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 G단조 도이치모노 173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골드문트 콰르텟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9일 독일의 호헨엠스 마르쿠스 지티쿠스 홀에서 열린 골드문트 콰르텟의 음악회 실황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 음악회에서 훌륭한 연주를 선보이고 있는 골드문트 콰르텟은 지난 2009년에 뮌헨에서 창단된 현악 사중주단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에서 이름을 딴 골드문트라는 이름이 참 인상적인데 그 이름 때문인지 더 그 연주가 좀 감각적이고 음색이 좀 황금빛으로 느껴집니다. 골드문트 콰르텟

밴드 멤버들은 학창시절부터 함께 연주를 해왔다고 하죠. 그리고 멤버의 변화 없이 단체가 유지되고 있어서 그런지 앙상블이 정교하고 밸런스가 훌륭합니다. 이번 음악에서 하이든, 슈베르트, 브람스 등의 정통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고 있지만 현대 음악 연주에도 아주 적극적인 단체고요. 지난 2018년에 런던 위그모홀 실내악 콩쿠르에 입상한 데 이어서 멜버른 실내악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호에넴스 공연 후반부에는 브람스의 현악 사중주 세 곡 가운데 제2번을 연주합니다. 이 곡은 브람스의 현악 사중주 1번에 비해서 좀 더 밝고 부드러운 성격이 있고요. 1악장을 여는 네 개의 음이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티브는 브람스의 친구이자 바이올리니스트 요세프 요하임의 모토였던 프라이 아버 아인잠, 자유롭게 그러나 고독하게를 나타내는 모티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모티브를 통해서 브람스는 요하임과의 우정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요하네스 브람스의 현악사중주 2번 A단조 작품 51의 2, 1악장 알레그로 논트로포, 2악장 안단테 모데라토, 3악장 꽈지 메뉴에토 모데라토,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논 아사이 들으시겠습니다. 연주의 골드문트 콰르텟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현악 사중주 2번 A단조 작품 번호 51-2 전악장을 골드문트 콰르텟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FM 실황음악에서는 지난 5월 29일 독일의 호헨엠스 마르쿠스 제티쿠스 홀에서 열린 골드문트 콰르텟의 공연 실황과 함께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골드문트 콰르텟의 음반 중에서 한 곡 들으시겠는데요.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현악 사중주 3번 F장조 작품 번호 73 중에 4악장 아다지오, 5악장 모데라토 들으시겠습니다. 골드문트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우리 몸은 더워지면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식혀주는 건 땀 자체가 아니라 그 땀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서 열을 함께 가져가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습도가 높은 날에는 그 땀이 쉽게 마르질 않죠. 애써 흘린 땀은 피부에 그대로 남고 우리 몸은 열을 식히지 못한 채 더 많은 힘을 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견디기 힘든 무더위가 찾아올

뜨거운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건 더 많은 땀이 아니라 열이 빠져나갈 작은 틈을 만드는 일 아닐까 합니다. 정다운 가구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조병화 씨 김광자 곡 들려킵니다. 베이스 김요한입니다.

김명희씨의 이종록곡 사랑이 찾아오네, 메조소프라노 황혜재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조병화씨 김광자곡 들녘희였는데요. 베이스 김요한의 노래였습니다. 김동환씨 임원식곡 아무도 모르라고, 테너 박세원의 노래로, 김소월씨 서동석곡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소프라노 은재숙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김동원 씨 임원식 곡 아무도 모르라고 테너 박세원의 노래로 김소월 씨 서동석 곡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소프라노 은재숙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정지용 씨 김희갑 곡 향수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수원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반지하 원룸에 혼자 사는 그녀는 반려 식물을 몇 개 키운다. 그런데 식물은 때때로 비를 맞아야 생기 있게 잘 큰다는데 비를 못 맞아서인가 자신의 반려 식물들은 늘 어딘지 생기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문득 생각했다. 비 오는 날 반려동물처럼 유모차나 카트에 화분을 싣고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비를 좀 맞춰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다가 곧 포기했다. 장마철은 내가 직접 겪지 않아도 항상 비 피해가 있거나 걱정되는 데다. 그럴 때 반려식물 비 맞춰준다고 돌아다니는 건 철없는 짓이다. 그러니 나중에 비가 조금 올 때나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1977년 영화입니다. 빌리티스의 메인 테마곡, 프란시스 레이의 오리지널 스코어로 빌리티스 보내드렸습니다. 화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93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열려 있습니다. 저는 버스로 이 통근을 하다 보니 비가 오고 특히 장마철에는 참 어렵습니다. 신발도 젖고 양말도 젖고 그러니 여러분도 또 이동간에 안전을 기하시기 바라겠고요. 계신 곳에 비 피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새싹 허성희 씨, 자기 전에 책 읽음에 듣는데 매번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책 읽으면서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와인과 치즈, 소주와 회, 막걸리와 파전, 독수와 음악.

역시 궁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새싹 이진우 씨, 중국에서도 잘 듣고 있습니다. 당밤, 피곤한 중국에서 매일의 평범함도 당밤과 함께라면,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아마 중국에 뭐 출장이나 혹은 뭐 장기 파견 이런 일로 나가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이 참 넓죠. 뭔가 이 대륙에 큰 기운이 느껴지는 이진우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방과 음악 참 다양한 곳에서 요즘 듣고 계십니다. 뭐 세계적인 방송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듣는 거 당연한데 계신 곳이 좀 특별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당신의 밤과 음악에 자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유숙 씨, 여기는 김해입니다. 늘 잘 듣고 있어요. 클래식은 잘 모르지만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모르셔도 사실 귀만 열어두시면 됩니다. 클래식,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안종호 PD도 그렇고 김경미 작가도 그렇고 뭐 알면 얼마나 알고 또 모르면 얼마나 모르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두 시간 동안 그 시간 즐기시면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새싹이시고요. 3472번 밤에 자전거 타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 타고 밤운동 나왔는데요. 힘든 언덕길 구간인데 음악 들으며 페달을 밟으니 금방 올라왔습니다 하시면서 또 밤 야경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음악에는 참 뭐 다양한 힘이 있죠. 위로라는 아주 큰 역할도 하지만 근력 강화, 근력 부스트의 역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달리기 할 때 이어폰을 두고 오면 힘이 빠져서 조금 힘에 부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수영 씨, 잠 못 들게 하는 당밤이 미워야 하는데 참 마음이 하셨습니다. 음악을 어떻게 미워하겠습니까, 저희가. 네, 편안하게 듣다가 또 졸음이 오면 편안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새싹이시네요, 정병일 씨. 저는 음악보다 상엽님 목소리가 더 좋아요. 흐흐흐 하셨는데 일단 목소리 칭찬 감사합니다. 상엽님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아마 새싹이셔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오랜만에 고지를 해드리면 엽이 아니라 협입니다. 협주곡 협동조합 협잡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정병일 씨. 7973번 오랜만에 사연 주셨네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애청자. 항상 잘 듣고 있는 당밤 중1 애청자입니다. 지금 피아노 학원에서 흑건 끝나고 즉흥 환상곡하고 에뛰드 나비 배우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고 한 3학년쯤 되면 아마도 전공이 아니라면 피아노 학원을 잠시 중단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배우는 동안 우리 학생 즐기면서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뭐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음악 신청하신 곡 두 곡에 더해서 또 한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쇼팽의 연습곡 G플랫 장조 작품 25의 9 나비 보내드립니다. 타마스 바사리의 피아노입니다.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먼저 쇼팽의 음악 두 곡 연습곡이었는데요. G플랫 장조 작품 25의 군아비 타마스 바사리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어서 연습곡 G플랫 장조 작품 15의 이 흑건 소녀름의 피아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신 곡은 슈베르트의 군대 행진곡 1번 도이치 번호 733 파울 바드라스 코다와 웨르크 데무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비가 오면 또 이 군대에 있는 우리 병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이 시간에 듣고 몰래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서 안부를 전합니다. 3636번 밤에 들리는 여름 소낙비 소리가 왠지 친구처럼 반가워 창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어둠 속에 반짝이는 불빛들이 그리움처럼 빛나는 밤 당신의 밤과 음악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지금 적어주신 이 풍경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에릭 사티 짐노페디 3번 베르나르트 헤르만이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20세기 초중반에 활동한 프랑스 작곡가입니다. 아르투르 오네게르의 전원 교향시 여름의 전원이었습니다. 샤를 듀뚜와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그리고 전에 들려드린 곡 에릭 사티 짐 노페디 3번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윤희선 씨가 게시판을 통해서 1960년대에 KBS 라디오의 재치문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의 시그널이 샤를 마그난테? 뭐 이렇게 읽으면 되나요? 연주곡 라벨라 테레사 폴카라는 곡인데요. 그 곡을 신청합니다. 몇 번 신청해봤지만 들을 수가 없답니다. 아버님께서도 진행하셨을지 모를 인기 프로그램이니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좀 찾아주세요. 네, 40년대 20곡에 이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퀴즈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전신으로 해서 1961년에 재치문답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겼고요. 당시에는 뭐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프로그램입니다. 장기범 아나운서가 대표 아나운서고요. 한 13년 정도를 계속 인기를 이어오다가 74년 10월에 폐지가 된 오락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양한 뭐 각계 연사들이 나와서 본인의 재치를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때 이런 퀴즈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도형은 맞춰보십시오. 원통입니다. 네, 뭐 이런 내용부터 뭐 다양한 퀴즈에 답을 맞춘다기보다는 이 답을 통해서 본인의 재치를 겨루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존재했으면 제가 진행하지 않았을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곡을 저희도 찾아봤지만 1920년대 레코딩으로 LP 음반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 방송국 음원실에는 없었습니다.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나 또 다른 음악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유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찰스 마그난테는 1905년도 미국 뉴욕 대생의 피아노 아코디언 연주자 겸 작곡가입니다. 클래식을 비롯해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곡을 쓰고 또 연주한 히트 뮤지션이었죠. 라벨의 볼레로를 아코디언 연주로 저희 준비했습니다. 엔리케 우가르트의 아코디언 연주입니다.

비 오는 때면 한 번씩 꼭 듣게 되는 음악입니다. 1987년도에 MBC 베스트 극장, 베스트셀러 극장이겠네요. 87년이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좋은 원작들 소설을 가지고 드라마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를 원작으로 한, 저는 당시 또 이 교과서에서 소나기를 배우던 중에 이 드라마를 보게 돼서 또 더 감명 깊게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악 감독 신병화의 곡이었습니다.

또 드라마를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94년도에 정말 뭐 모래시간이라고 할 정도로 모래시계 드라마가 방영되는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드라마를 봤는데요. 삽입곡이죠. 러시아 로망스 주라블리 백학이었습니다. 바리톤 드미트리 흐보르스톱스키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에이커빌크의 클라리넷 연주로 전해드리는 아리아입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비가 그친 뒤 잎에 맺힌 물방울은 잠시 광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방울이 기공 주변을 덮으면 이산화탄소가 잎 안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잠시 느려질 수 있고요. 빛을 튕겨내거나 흐트려서 잎에 닿는 빛도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잎 위의 물방울은 잎 가장자리를 따라 흘러 오리부리처럼 삐죽이 뻗은 잎 끝으로 모인 뒤에 아래로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식물학에서는 이렇게 가늘고 길게 뻗은 잎 끝을 드립 팁, 우리말로는 물방울 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비가 자주 내리는 곳의 나무들은 잎 위에 물을 빨리 흘려보내기 위해 잎 끝을 가늘고 뾰족한 모양으로 발달시켰다는 거죠. 삐죽이 나온 잎 끝에도 그렇게 생겨난 까닭이 숨어 있었나요? 어떤 것도 충분한 이유 없이 그렇게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철학자 라이프니츠의 충분 이유의 원리를 떠올리게 하는 오늘도 비 오는 날입니다.

7월 21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 날개 위에 20세기 미국의 작곡가 버트 베컬에게 Wenn auch der Regen niederfällt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독일어 버전이었습니다. 딱 오늘 같은 날씨네요. 그죠?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강영실님 말씀대로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에 삽입되면서 뭐 빌보드 차트 1위는 물론이고 아카데미 주제가상까지 수상한 명곡이죠. 오늘은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한 헤르만 프라이의 음성 처음인 것 같은데요. 윤승자님, 왠지 낯선 헤르만 프라이. 김은경님은 아우 헤르만 프라이? 첫 곡부터 심쿵하셨어요. 장은주님도 재즈스러운 첫 곡부터 좋다고 반응해 주셨고요. 내 머리 위로 빗방울이 계속 떨어지지만 불평한다고 비가 그치진 않으니 난 결코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낙천적인 가사의 노래입니다. 딱 이 정도만 비가 오면 좋은데 또 곳곳에 또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유 없는 일은 없다지만 뭐 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큰 비 피해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신준식님 계신 곳은 해운대는 말 그대로 한여름 땡볕이 장렬하고 있다고 남부지방은 장마 초반에 좀 비가 오는 것 같더니만 계속해서 비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오프닝 들으시고 신준식님께서 우리 만울림 왈 내 성격이 뾰족하다던데 뭘 흘려보내려고 뾰족할까? 이렇게 사연 보면 절대 뾰족하신 분 아닌 것 같은데 그 뾰족함은 분명 또 이유가 있는 거겠죠? 오늘도 이런저런 이유로 변함없이 노나를 찾아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어떤 것도 충분히

흔한 이유 없이 그렇게 존재하지는 않는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허정님도 오랜만에 오셨어요.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고 익산에서 또 사연을 주셨고 진경수님도 윤승자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요하네스 브람스의 가곡 이어집니다. 그로스의 시에 곡을 붙인 다인 블라워 사우가 그대의 푸른 눈 작품 번호 59-8입니다. 과거 이 불타는 눈동자 그러니까 다른 사랑에 상처받았던 마음을 이제 그대의 차분한 푸른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치유와 평온을 얻는다는 그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아냐 헤르테로스, 볼프람 리거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19세기 독일 리트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프란츠 슈베르트의 연가곡이죠. 밀러의 시에 곡을 붙인 겨울나그네, 도이치 번호 911 중에서 여섯 번째 곡, 바스 플루트, 넘치는 눈물이었습니다. 조상현님께서 피아노 소리가 뚝뚝 떨어지는 눈물 같다고, 많은 눈물이 모여 홍수가 되나요? 진짜 딱 들어맞는 표현이죠. 이 사랑에 실패한 젊은 나그네의 뜨거운 눈물이 눈을 녹이고 그 물이 시내가 돼서 옛 연인의 집 앞으로 흘러가길 바라는, 아 참 처절한 그리움과 슬픔의 노래였습니다. 겨울나그네는 개인적으로 이 아티스트의 음성으로 들어야 제격인 것 같아요. 바리톤 마티아스 게르나, 크리스토프 애션바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독일 리트, 요하네스 브람스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대의 푸른 눈, 작품 번호 59-8. 소프라노 아냐 하르테로스가 불렀고요. 볼프람 리거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아베 마리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작품일까요? 영국의 작곡가 톨가 카시프의 곡입니다.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음성입니다.

영국 작곡가 톨가 카쉐프의 아베 마리아였습니다.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이 불렀습니다. 윤선희님, 비가 종일 오네요. 오늘도 퇴근 전까지 잘 듣고 가겠습니다 하셨고요. 김혜림님 계신 울산은 날씨가 맞군요. 그리고 자기 신고해 주신 반가운 우리 노날 가족분들이 오늘 꽤 계세요. 이현숙님, 늦은 밤 제 방만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실시간 들으니 참 좋으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1204 쓰시는 분, 아유, 훌륭한 버스 기사분이십니다. 서울 3411번 버스에서 라디오가 들리길래 궁금해서 귀 기울여보니, 예, 클래식 FM 채널이었다고. 가끔 듣긴 하지만 버스에서 틀어주신 건 처음이네요. 아, 진짜 반가운데요. 버스에서 들리는 클래식 FM이라. 그리고 4209 쓰시는 분, 들은 지 꽤 됐는데 처음 인사드립니다. 자주자주 들러주시고요. 김상규님, 청취자 조사를 한다고 해서 기다리면 전화가 안 오고, 재작년엔 안 기다렸는데 오고, 오면 노나를 응원하려고 했는데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세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샹송 가수죠. 바바라의 디 깡 흐비앙 드 하디. 언제 돌아오실 건지 말해주세요.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애절한 그리움의 노래였습니다. 실제 그녀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아프리카 지역 외교관으로 부임한 연인을 향해서 봄이 돼도 그댄 돌아오지 않네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데 연인이 돌아오니까 그녀 곁엔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또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의 존재감이 이 프랑스에서 어느 정도냐 하면 이 파리 근교에 그녀의 이름을 딴 지하철역이 있고요. 97년도죠. 그녀의 장례식 때 엄청난 인

음파가 운집했었다고 하나요. 오늘은 바리톤 토마스 올리에만즈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헨델의 바로크 오페라 리날도 중에서 라시아 기오비앙가 울게 하소서 오랜만에 들어볼까요? 영화 파리날리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소프라노 에바 말라스 고들렙스카와 카운트 테너 데릭 릴라긴의 음성이 합성된 연주입니다.

바로 그 시대 헨델의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레니체 중에서 Si tra i ceppi e le litorte 사슬로 묶이고 매어있다 해도 였습니다. 이 베레니체는 이집트 여왕 베레니체의 사랑과 또 정치적인 갈등을 다룬 작품이라고 합니다. 바리톤 게라인트 에반스 브라이언 마크웰이 지휘하는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오페라 리날도 중에서 라시아 기오비앙가 울게 하소서 영화 파리넬리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함께했습니다. 리날도가 사랑하는 여인 알미레나가 마법사에게 납치된 뒤 부르는 유명한 아리아죠. 소프라노 에바 말라스 고들렙스카와 카운트 테너 데렉 릴라진의 음성이 합성된 버전이었습니다. 이번엔 에팔레치아 미뉴 들어보시죠. Charming Beauty Bride 카운트 테너 안드레아스 쇼리 음성입니다.

미국의 민요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 스티븐 포스터의 로라리였어요. 떠나간 연인과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그리움을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보컬 아츠 콰르텟의 하모니로 함께 했고요. 먼저는 에팔리치아 민요였죠. Charming Beauty Bride. Charming Beauty Bride 누굴까요? 몰리라는 여인입니다. 헌데 그녀 아버지의 반대로 헤어져야만 하는 그런 애절한 심정을 노래한 곡이었어요. 카운트 테너 안드레아스 쇼리 불렀습니다. 클래식 천일 여파로 이어집니다. 오늘 만나실 작품 요셉 하이든의 오페라 달세계입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인 루도비코 아리오스토의 서사시 광란의 오를란도에 아스톨포의 달 여행이라는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스톨포는 성 요한과 함께 구약의 예언자 엘리야가 승천할 때 탔던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 달나라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지상에서 잃어버린 모든 게 보관돼 있죠. 오를란도가 잃어버린 정신 또한 병에 담긴 채 그곳에 보관돼 있었는데요. 아스톨포의 달 여행은 르네상스 문학에서 가장 잘 알려진 달 여행 가운데 하나이자 서양 문학사에서도 본격적인 달 여행의 서사로 평가되고 있죠. 바로 이 아스톨프의 달 여행으로부터 이어진 달에 대한 상상력을 유쾌한 희극으로 변주한 작품이 하이든의 오페라 달세계입니다. 원작은 1750년에 나온 까를로 골도니가 쓴 동명의 희극으로 당시 유럽 사회에 유행하던 천문학과 또 달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희극으로 풀어낸 작품이죠. 하이든은 이를 바탕으로 1777년 8월 3일 에스테라에다 궁정에서 오페라를 초연합니다. 이 작품은 대략 1750년에서 177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유럽

미 달을 상상하던 방식을 그대로 녹여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오페라가 초연된 18세기 후반 유럽에서는 열기구를 타고 달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1784년에 제작된 풍자 판화에는 슈발리에 뭉구피의 기사와 굴 후작이 열기구를 타고 달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는 당시 유럽 사회를 휩쓴 열기구 열풍과 달나라에 대한 상상력을 유쾌하게 풍자한 그림이었죠. 이 하이든의 오페라 달세계에도 달나라에 다녀왔다고 믿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엉터리 천문학자가 달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힌 고집쟁이 노인을 속여서 그가 실제로 달에 다녀온 것처럼 꾸미고 그 사이 자신의 두 딸과 젊은 연인들의 결혼을 성사시키는 소동을 그린 작품이 바로 이 하이든의 달세계죠. 한마디로 오페라에서 달나라는 실제 우주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쉽게 환상과 거짓을 믿는지를 풍자하는 무대입니다. 이 달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리아 가운데 하나, 1막에 나오는 나 같은 여자는 없죠. 우나 돈나 꼬메메입니다. 가짜 달나라 소동 속에서 달의 황후 역할을 맡게 되는 리세타라는 여인이 부르는 노래로 그녀는 이 노래를 통해 난 이런 사람이에요. 나 같은 여자는 없어요.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선언과 함께 자기 성격과 자기 인식을 관객 앞에 드러내는 노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주에 대한 호기심은 참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이든의 달색의 일막에 나오는 나 같은 여자는 없죠. 나중에 달의 황으로 추앙받는 원래는 하녀죠. 리사타가 부르는 노래. 메조소프라노 프레데리카 본슈타데, 안탈 도라티가 지휘하는 로잔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요제프 하이든의 작품입니다. Das Leben ist ein Traum. 인생은 꿈. 소프라노 알리스 포크롤, 피에르 갈롱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영화 나이의 나에는 인상 깊은 시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다이애나가 소울메이트라고 불렀다는 파키스탄 출신 외과의사 하스낫 칸이 들려준 잘랄루딘 루미의 시였죠. 옳고 그름의 생각 너머에 정원이 있어요. 그곳에서 만나요. 모든 걸 재고 따지느라 정작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신비로운 지점이 있다고 알려주는 건 멋진 위로라는 생각이 들죠. 세상의 관심과 속박에 지쳐있던 다이애나에게는 또 얼마나 큰 위안이 됐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자기계발서는 시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옳고 그름의 생각 너머에 정원이 있어요. 그곳에서 만나요. 거친 비가 지나간 저녁의 마음이 이 시와 같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21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네고렌빈 바람이 부네라는 제목의 연주곡이었습니다. 원래 스웨덴의 싱어송라이터인 마츠 파울슨이 작곡하고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 곡을 오늘은 노르웨이 연주자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스티안 카슈텐센의 아코디언, 프루드 알넨스의 기타, 아릴 안데슨의 더블 베이스 연주였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케이옵스, 벨기에 출신의 월드비트 크로스오버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케이옵스의 아르메니안 송 들으셨고요. 2561번 쓰시는 분, 남쪽은 해가 쨍쨍합니다.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 한 폭의 엽서 같은 오후입니다 하셨네요. 이 시간 새음을 들을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또 9472번 쓰시는 분, 언제 내릴지 모르는 비 때문에 요즘은 우산이 필수입니다. 그날그날의 이런저런 일들을 잠시 잊고 위로를 받는 이 시간이 있어서 또 하루를 잘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9472번 쓰시는 분도 문자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실황중계방송 관계로 30분 일찍 끝나는 목요일에는 쉬고요. 수요일과 금요일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전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작품 번호 27의 2 월광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전해드리죠. 작곡가 액토르 베를리오스가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묘사할 길 없는 한편의 시와 같은 음악이다 라고 얘기한 베토벤의 곡이죠. 이 곡 월광의 1악장을 윌헬름 캠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작품 번호 27의 2 월광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였습니다. 빌헬름 캠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화자 씨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367개월 울 아기가 말을 너무 안 들어서 혈압이 팍팍 올라가요. 정말 힘드네요. 나는 죽겠는데 전혀 심각성을 못 느끼는 듯해서 또 혈압이 올라요 라고 하셨는데 네, 367개월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아기는 아니고 만 30세라고 하네요. 네, 계산.

계산을 해보니까 말이죠. 서른이면 글쎄요, 이제 엄마 말은 안 듣지 않을까요? 네. 글쎄요. 아기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 보니까, 글쎄요, 너무 철이 안 들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또 어머니가 너무 아기처럼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둘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하여튼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네요. 네, 이화자 씨, 음악 들으시면서 마음 좀 다독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이병훈 씨께서 청하신 곡인데요. 모두 고생한 오후 시간, 하모니카 음악을 들으면 모두에게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두츠 딜레망의 연주곡 중에 한 곡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네, 두츠 딜레망의 하모니카 연주로 이 곡 전해드리죠. 19세기부터 내려오는 그 핀란드 영토에 있는 스웨덴 자치구역입니다. 올란드의 민요입니다. Who can sail without wind? 원제는 Vem can sigla for utan wind? 누가 바람 없이 항해할 수 있나? 들어보시죠.

엔조 엔조의 노래였습니다. 러시아계 프랑스 가수인데요. Les yeux ouverts, dream a little dream of me의 프랑스어 버전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죠. 엔조 엔조, 그녀가 노래한 Ni forte ni fragile,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이라는 의미의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누가 바람 없이 항해할 수 있나라는 핀란드에 있는 스웨덴 자치구역 올란드의 미녀를 두츠 딜레망의 하모니카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베쌈의 무초입니다. 콘수엘로 벨라스케스의 곡인데요. 1940년대에 발표됐던 멕시코 볼레로 곡이죠. 이 곡을 세자리아 에보라가 노래합니다. 서아프리카의 섬나라, 축구 잘하는 나라, 카보베르데 출신의 가수죠. 카보베르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이 세자리아 에보라였는데, 글쎄요, 이제는 그 골키퍼 보지니아가 만만치 않죠. 네, 세자리아 에보라의 목소리 베사메 무초입니다.

스페인어 노래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쿠바 곡이었어요. Contigo en la distancia, 멀리서도 당신과 함께 있어요 라고 노래한 곡인데요. 이 곡은 오늘 루이스 미겔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볼레로 곡들을 모아서 발표한 로만스의 시리즈 음반의 1집에 수록된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카보베르데 출신의 가수 카보베르데를 널리 알린 가수죠. 세사리아 에보라, 그녀가 노래한 베쌈의 무초였습니다. 샘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세자리아 에보라 노래 들으시면서 보내셨네요. 최고입니다. 에보라님 팬이라서 카보베르데 여행도 갔었는데 정말 최고였어요. 최고의 가수 세자리아 에보라 만세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녀의 목소리 함께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연 선물인데요. 디즈니 판타지아 인 콘서트 공연입니다. 디즈니의 상상력과 클래식 음악이 만나서 탄생했던 전설의 애니메이션이 있죠. 판타지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판타지아와 판타지아 2000 속의 명장면들을 70인조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콘서트입니다.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전원교향곡부터 드뷔시의 달빛,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디카의 마법사의 제자까지 클래식 명곡들을 판타지아 화면에 맞춘 디토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즐길 수 있는 공연입니다. 8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이 공연에 청취자 5쌍을 초대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 신청 게시판에 신청액을 올려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클래식 콘서트, 디즈니 판타지아 인 콘서트,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번에 바로 이 공연에서 연주될 클래식 곡 중에서 한 곡 전해드리죠. 아마 이렇게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연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 곡입니다. 클로드 드뷔시의 클레바들린 달빛. 이 곡 오늘은 볼프강 자발리슈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994년 기타리스트 로비 로버츠는 다큐멘터리의 사운드 트랙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테드 터너가 제작하는 The Native Americans라는 다큐멘터리였죠.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로비 로버츠는 이 일을 자신이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일을 실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노래, 자신이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오랫동안 품고 있던 음악을 데려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죠. 로비 로버츠의 어머니는 모호크족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캐나다의 식스 네이션스 보호구역에서 보냈는데 그때 어머니로부터 네가 모호크족의 후예라는 걸 자랑스러워하되 누구에게 말할지는 신중하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하죠. 그는 보호구역 안에서 이로코아이족의 물드럼과 줄 하나가 빠진 바이올린과 그곳 사람들이 만든 만돌린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훗날 나의 진짜 기타 레슨은 그 보호구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로비 로버츠는 The Native Americans 음반을 자신의 곡으로만 채우지 않았습니다. 북미 원주민 커뮤니티 안에는 재능 있는 음악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각자의 부족 안에 전해져 내려오는 노래들을 함께 기록하자고 부탁했죠. 그렇게 모인 목소리 중 하나가 여성 원주민 그룹 울랄리가 부른 막치, 우리가 북노래라는 제목으로 들었던 신비로운 곡이고 이 시간에도 소개해드렸었죠. 이 음반에는 체로키 모닝송이라는 또 다른 노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팝 가수로 잘 알려진 리타 쿨리치와 언니 프리실라 쿨리치, 그리고 조카 로라 사터필드가 함께 불렀는데 체로키족 혈통을 가진 이들은 훗날 왈렐라라는 그룹을 결성하죠. 체로키 모닝송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아침 기도처럼 부른 곡이라고 합니다. 노래 속엔 웬데야호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이 곡의 별칭이기도 한 이 문장은 우리의 영혼은 강하다 혹은 우리는 위대한 정령의 일원이다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아메리카 원주민의 언어는 한 부족과 다른 부족이 사라지고 합쳐지는 과정에서 뒤섞인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체로키 모닝송에서 들을 수 있는 웬데야호라는 말도 언어적 기원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수백 년에 걸쳐 체로키 사람들 사이에 받아들여지면서 실질적인 체로키의 노래로 자리 잡았다고 하죠. 언어의 뿌리에 관한 복잡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어쩐지 살아남으려 애쓴 부족의 역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사라져가는 언어들이 어딘가에 섞여 또 다른 언어가 되는 일, 언어를 지키는 일에는 사전을 만드는 일도 있고 기록하는 일도 있지만 언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은 계속해서 함께 노래 부르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로비 로버츠니 다큐멘터리 The Native Americans를 위해 만든 이 음반은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시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로비 로버츠의 1994년 음반 The Native Americans에 수록된 체로키 모닝송 웬데야호를 전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아침을 맞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은 아침 기도와도 같은 노래. 목소리는 리타 쿨리치와 언니인 프리실라 쿨리치 그리고 조카인 로라 세터필드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남태평양의 뉴칼레도니아 그러니까 남태평양의 프랑스령의 섬이죠. 뉴칼레도니아의 마레섬의 원주민 카낙족의 전통 언어로 노래하는 곡을 전해드리죠. 프랑스어가 살짝 섞여 있기도 한데요. 제목이 밀룰루라는 곡입니다. 뉴칼레도니아 출신의 가수이자 기타리스트 굴란의 노래입니다.

저 지금 피지에 살고 있는데 뉴칼레도니아 노래가 나오다니 소소한 우연에 마음이 설레네요 하셨어요. 구자건 씨. 네, 피지와 뉴칼레도니아, 프랑스어로는 누벨 갈레도니라고 하죠.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네, 가까이 살고 계시군요. 네, 사연 멀리서 고맙습니다. 굴란이라는 뉴칼레도니아 가수가 노래한,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했죠. 밀룰루라는 곡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7월 21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입니다.

Killing Me Softly였습니다. 로버타 플렉의 목소리로 많이 기억이 되는 곡이죠.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이라고 불렀는데 오늘 스웨덴의 재즈 트롬보니스트이자 가수인 닐스 란그렌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Killing Me Softly였어요. 6229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도 지하철로 퇴근하면서 하루의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지하철 안에서 나만의 세계를 펼쳐가고 계시겠네요. 네. 이번에는 며칠 전에 전해드린 곡이 있었죠. 다이나 워싱턴의 노래 What a Difference a Day Makes 라는 노래를 전해드렸는데 전해드리면서 그 원곡이 멕시코의 마리아 그레베르가 작사 작곡한 스페인어 노래가 원곡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그 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Cuando vuelva a tu lado 내가 당신 곁으로 돌아올 때라는 곡입니다. 이 곡 리베르타드 라마르크가 노래하는데요. 이 곡은 1953년에 발표된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그리스를 대표하는 가수죠. 하리스 알렉시우의 목소리였는데요. 그녀가 직접 작사 작곡하고 노래했습니다. 야 에나 땅고라는 곡이었어요. 한 곡의 탱고를 위해. 이 곡은 영화 그 유명한 비포 시리즈 가운데 세 번째 작품 Before Midnight OST에서도 들을 수 있는 곡이었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Libertad Lamarque, 아르헨티나 태생의 멕시코 배우이자 가수입니다. Libertad Lamarque가 노래한 Cuando vuelva a tu lado, 내가 당신 곁으로 돌아올 때, What a difference a day made, 또는 What a difference a day makes의 스페인어 원곡을 전해드렸습니다. 1859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네요. 저는 춘천에 살고 있는 김종혁입니다. 클래식 자체를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클래식을 참 좋아해서 저도 들어보고 있어요. 여전히 재미있고 지루하고 여전히 재미없고 지루하고 어렵긴 하네요. 그래도 여자친구와 같이 듣고 공유하는 게 재밌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약간 여자친구에게 좀 잘 보이고 싶어서 보내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직 익숙치 않은데도 계속 들어보시겠다고 하시는 그 마음이 참 소중하네요. 네, 나중에는 신청곡도 보내주시게 되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1859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탱고 투 에버라 전해드리죠. 이 곡 원래 또 로리나 맥키네트의 곡이죠. 그리고 그리스의 하리스 알렉시우, 좀 전에 들으신 목소리의 하리스 알렉시우가 또 탱고 티스네 펠리스라는 제목으로 그리스어로 부르기도 했죠. 이 곡을 오늘은 꽈드로 누에보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꽈드로 누에보, 독일의 어쿠스틱 4중주단인데요. 월드뮤직과 재즈를 넘나드는 팀이죠. 그들이 데뷔 30주년을 기념해서 발매한 앨범 Inside the Island라는 작년에 2025년에 발표한 앨범에서 전해드립니다. 그리스의 사모스 섬에서 녹음을 했고 이 섬을 테마로 한 앨범입니다. 그 중에 탱고 투 에버라, 그리스어로는 또 탱고 티스네 펠리스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포르투갈의 파도 가수 둘스 폰투시가 노래한 Canção do Mar, 바다의 노래였어요.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 꽤 자주 전해드리는 곡이죠. 원래 솔리다, 고독이라는 아말리아 호드리게시의 노래를 제목을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요르고스 달라라스, 그리스의 뭐 대표적인 가수죠. 그리고 스팅이 함께한 스팅의 노래 Mad About You, 그리스어로는 Trelos Yasena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Quadro Nuevo, 독일의 어쿠스틱 4중주단의 연주로 Tango to Evora를 전해드렸습니다. 안정아 씨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있었네요. 오랜만에 감상에 젖게 됩니다 하셨고, 4947번 쓰시는 분, 경주는 비가 오지 않고 너무너무 더워요. 새음 들으며 더위를 지나쳐보려 합니다 하셨네요. 그리고 그레이슬리 6056님, 여긴 미국 중부입니다. 시차 때문에 라이브를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여행 가는 날에만 새벽 4시에 일어나 생방송을 처음 들었습니다. 평일에는 유튜브로 매일 챙겨 듣고 있어요. 다양한 세상의 모든 음악들을 아이까지 온 가족이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멀리서 보내주셨네요. 네, 아마 지금 못 들으시고 다른 시간대에 들으실 텐데 듣다가 또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아사이 전해드리죠. 이 곡 이본 르페뷰르의 피아노, 그리고 폴 파레가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방송관현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랩이지요. 이 장마도 조만간 끝나고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면서 젖은 것들을 말려주는 시간이 또 찾아오겠지요. 예전의 여름 풍경과 요즘의 여름 풍경 중에 달라진 걸 찾는다면 서핑 인구가 많이 늘어난 걸 꼽을 수 있습니다. 서핑하기 좋은 해변도 늘어난 것 같더군요. 키만큼 큰 서핑보드를 든 사람들을 보면서 문득 파도를 탄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보드를 들고 바다로 나가면 처음엔 보드에 올라가는 일조차 불가능하지만 어느 순간 바다가 나를 받아주고 어디론가 데리고 가기 시작하는 놀라운 순간이 온다고 하죠. 여름바다에선 잔잔하던 물결이 갑자기 부풀어 오르고 하얗게 부서지며 몰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보드 위에 엎드려 파도를 기다리던 서퍼들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팔을 저어 파도 속으로 자신을 던집니다. 누군가는 보기 좋게 일어서고 누군가는 고꾸라지며 때로는 자신이 믿었던 보드에 상처를 입기도 하죠.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바다를 겪고 파도를 겪지만 모든 서퍼들이 믿는 건 곧 더 좋은 파도가 올 거라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서퍼는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보드 위에 엎드려 파도를 기다리고 타자가 투수의 볼을 고르듯 원하는 파도가 아니면 그냥 보내기도 하죠. 서퍼들은 또 완벽한 파도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파도가 가파르면 몸을 더 웅크리고 파도가 느려지면 힘을 빼면서 그 불안전함과 함께 흘러가는 거라고 하더군요. 서퍼들의 표정과 눈빛이 밝고 미소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건 파도가 알려준 그런 메시지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라는 이름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크고 작은 파도를 넘어 오늘에 이른 우리는 완벽하진 않아도 모두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물을 먹으면서도 다시 보드 위에 엎드려 다음 파도를 기다리는 법도 알고 있죠. 오늘 하루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내일의 파도를 기다려봐야지 생각합니다. 더 좋은 파도는 반드시 올 테니까요.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 서퍼와 파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래전 발리의 절벽 위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퍼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때가 생각나네요. 한참을 나아가서 파도를 고르고 그 파도를 타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또다시 다른 파도를 기다리고, 그런데 막상 파도를 타는 시간은 참 짧더군요. 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피아노 연주 레온데 파도 물결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빌 더글라스의 연주 The Water is Wide입니다.

빌 더글라스와 아리스 노바싱어스가 함께한 The Water is Wide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재영,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주화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교향곡, 관현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처럼 소개해드리기 힘든 그런 곡인데요. 에르네스트 쇼송의 교향곡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20, 샤를 민쉬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61년 스테레오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페르디난트 리스의 플룻과 바이올린과 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사중주 D단조 아르댕일로 앙상블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 명곡반 오늘 첫 곡도 쇼송의 곡 준비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죠. 에르네스트 쇼송의 보헤무 희곡 작품 번호 25, 크리스티앙 페라스의 바이올린, 조르조 제바티앙이 지휘하는 벨기에 국립 관현악단의 1953년 모노 레코딩입니다.

1953년이면은 카라얀에게 발굴되기 10년 전인데 벌써 이미 이때 완성된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크리스티앙 페라스. 정말 귀기가 서린 그런 연주 들려주고 있죠. 에르네스 쇼송의 시곡 작품 번호 25, 크리스티앙 페라스의 바이올린, 조르주 세바스티앙이 지휘하는 벨기에 국립관현악단의 1953년 모노 레코딩이었습니다. 명주 명반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페르디난트 리스의 작품입니다. 베토벤의 조수 겸 제자로 일했던 베토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음악인이죠. 그 자신이 다작가로 많은 작품을 발표를 했는데요. 유명한 작품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찾아내보면 좋은 작품이 꽤 많이 있는데 이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리스를 소개할 때 내가 함께하고 있는 바보다 이렇게 항상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뛰어난 작곡가를 그렇게 이제 조크 삼아서 이야기를 한 거죠. 페르디난트 리스의 플룻과 바이올린과 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4중주 D단조 작품 번호 없는 작품 35의 1 아르댕일로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페르디난드 리스, 베토벤을 옆에서 보조했지만 역시 작품은 또 다릅니다. 시대정신이 다른 만큼 어떤 의미에서 고전주의 틀에서 낭만주의로 향하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페르디난드 리스의 플루트과 바이올린과 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사중주 D단조 알뎅일로 앙상블에 연주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장르별로 집중 감상곡 정해놓고 해설과 함께 음악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협주곡, 화요일 교향곡 관연악곡, 수요일 피아노곡, 목요일 실내악곡.

신복, 그리고 금요일 성악곡,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복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해서 오늘 교향곡 준비했는데요. 좀처럼 소개해드릴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채널에서도 방송되는 경우 거의 없는데 명작 중에 명작이죠. 쇼송의 교향곡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20 전해드립니다. 이 프랑스 낭만주의 음악의 기수라고 해야 되겠죠. 이 에르네스트 쇼송은 프랑크의 제자들, 흔히 이야기하는 프랑키스트의 한 사람으로 프랑스 국민음악협회의 서기로 일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고를 당해서 44살로 삶을 마쳤습니다. 가곡을 비롯해서 몇몇 작품을 남겼고요. 프랑스의 후기 낭만주의 음악을 완성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스승 프랑크의 영향을 깊이 받았고 바그너를 숭배하고 프랑스의 바그네리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음악의 본질은 바그너의 극음악적인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서정주의자였죠. 그래서 그의 음악의 가장 좋은 부분은 감미롭고 향기로운 가곡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악곡에 있어서는 독일의 슈베르트와 같고 좀 서정적이어서 선율의 아름다움에 비해서는 구성은 좀 취약하다는, 기악적인 감각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비판도 있지만 이 교향곡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서곡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현악 사중주를 위한 협주곡에서도 기악 작품으로서 제1류의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들의 공통된 악상의 아름다움은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쇼송만의 것이죠. 달콤하고 감상적이고 고아한 그의 노래를 악기로 연주할 때 듣는 사람은 마음을 뺏기고 맙니다. 에르네스 쇼송의 교향곡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20, 샤를 뮌시가 주의하는 보스턴 심포니의 1961년 스테레오 레코딩입니다.

셔널민 씨 이때만 해도 정확한 그런 저돌적인 지위로 정평을 얻었던 사랑을 받았던 프랑스 출신의 인물입니다. 이 프랑스와 독일 국경이 바뀌었죠. 원래는 독일인이었는데 프랑스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칼 맨시가 아니고 샤를 민시로 발음을 해야 되죠. 지금도 고집하는 분들이 계신데 샤를 민시가 정확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프랑스 문화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파리관현악단의 음악 감독이 되죠. 하지만 몇 차례의 녹음만 남기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서 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가 남긴 대표적인 명연 가운데 하나 들으셨습니다. 에르네스트 쇼송의 교향곡 비플랫장주 작품 번호 20, 샤를 민슈가 지휘하는 보스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61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장기엔 케라스가 주인공입니다. 장기엔 케라스 뭐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첼리스트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또 고전에서 낭만주의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연주를 출중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현역 첼리스트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요제프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C장조 허브켄 번호 7B의 1, 장기엔 케라스의 첼로 페트라 밀리안스가 주의하는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지금 들으신 하이든의 협주곡도 좋지만 게라스의 진가는 바흐에서 드러납니다.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적극 추천합니다. 요제프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C장조 호보켄 번호 7B의 1, 장기엔 게라스의 첼로, 페트라 뮬리안스가 주연하는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명인 주명 음반 오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예전이라면 수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했을 텐데 지금은 보다 수월하게 또 거뜬히 해내는 일들 있지 않으세요? 일, 살림, 운전, 젓가락질과 걸음마까지 익숙해지기 전엔 낯설고 잘하기 전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서서히 해내죠. 괜찮아지기까지 그 묵직한 저항과 어려움을 견디면서 결국엔 이루어내곤 합니다. 오늘도 저만치 또 나아가는 하루 시작해볼까요? 김희연 작곡 먼 훗날 김준희 해금 손슬기의 피아노입니다.

허세름 작곡의 여름의 숲, 여성 2인조 그룹 뮤르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려드린 첫 곡 먼 훗날, 김준희의 해금과 손슬기의 피아노였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는 어렵지만 결국 우리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오늘 두 곡도 그런 응원의 마음을 전해준 것 같네요.

우뚝한 소나무 위에 빼어난 학, 둥실둥실 떠가는 물 위에 빈 배. 인간의 온갖 번다한 일을 속세 밖에서 한가하게 한번 웃네. 조선시대 조임노의 시 무제였습니다. 소나무는 늘 푸른 모습으로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의미합니다. 학은 새하얀 깃털의 우아한 자태로 세속을 초월한 고고함과 청렴함을 의미하죠. 십장생 가운데 장수를 뜻하기도 하고 일품조, 그러니까 새들의 으뜸이란 별명도 있습니다. 시에선 또 빈 배가 물 위에 떠간다고 했는데요. 집착 없이 흘러가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속세를 벗어나 이런 풍경들이 펼쳐진 곳에 머물면 세상의 온갖 복잡한 일들을 웃음 한 번으로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신캐동류, 검은고 풍류, 타령, 군화, 이형환의 검은고, 김용재의 장구입니다.

신쾌동류 검은고풍류 타령 군악 이형환의 검은고 김영재의 장구 연주였습니다. 검은고가 전한 깊은 울림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경기민요의 흥겨움을 만나보겠습니다. 화초사거리 박록주 박초선의 소리입니다.

경쾌한 민요의 세계 만나보셨습니다. 박록주 박초선 명창의 소리로 화초사거리 함께 하셨고요. 흥겨운 민요의 여운을 안고 이번에는 피리 연주 만나보겠습니다. 최광일의 피리와 여러분의 연주로 경기 시나위 함께 하시죠.

곡인데요. 남창과 여창의 여러 곡이 한바탕을 이루고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를 잘 갖춰진 관현악 반주에 맞춰서 부릅니다. 이 반주는 음악적, 예술적 완성도가 높아서 따로 떼서 연주하기도 하죠. 오늘은 이런 가곡 가운데 여창가곡 우조평거 어저 내 이리여를 전해드립니다. 황진희의 작품을 노래한 것으로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저 내 일이여 그릴 줄을 모르던가. 그릴 줄 모른다는 건 임을 그리워하게 될 줄 몰랐단 말입니다. 어저는 아와 같은 감탄사로 자신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줄 몰라서 놀라고 있는 거죠. 여창가곡 우주평거 어저 내 일이여 다음 사설입니다. 이시라 하드면 가려마는 제 구타야. 있으라고 붙잡았다면 이미 구태여 떠났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타야, 즉 구태여란 말은 가려마는 앞에 있어야 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황진이는 뒤에 붙여서 이어지는 사설과도 연결되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마지막 사설입니다.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자신이 잡았다면 구태여 가지 않았을 남자를 구태여 보내놓고 그리워하니 자신도 몰랐던 감정을 탓하는 거죠. 여창가곡 우조평거 어저 내 일이여를 박민희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여창가곡 우주병거 어전의 일이여 박민희 명창의 소리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외연 해조음의 연주입니다.

외연. 매일 들고 나는 바다의 조수처럼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소리라는 뜻의 그룹이죠. 해조음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마주한 일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내 몸과 마음이 새로운 무게를 받아들이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보다 단단해진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곡은요. 권민정의 검은고, 송지훈의 피아노, 여러분의 연주로 뱃노래 블루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하이든의 곡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고뇌하지 않았네, 내 마음이 힘들어도 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성악곡 명랑한 사람 첫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소프라노 잔마리 비마가 노래하고요. 한스 루드비 히리쉬의 합시코드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수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하이든의 성악곡 명랑한 사람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소프라노 잔마리 비마가 노래했고요. 한스 루드비 히리쉬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18세기 프랑스 음악 마리 앙투아네트의 음악가였던 조지프 슈발리에 드 생조르주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심포니 콘체르탄테 G장조 전악장입니다. 알레그로 론도를 위게트 페르난데스와 지네카르의 바이올린 연주, 장 프랑스와 빠이에르가 지휘하는 장 프랑스와 빠이에르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18세기 프랑스 음악가 조제프 슈발리에 드 생조르주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심포니 콘체르탄테 G장조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에는 위게트 페르난데스와 지네카를, 장 프랑스와 바이에르가 지휘하는 장 프랑스와 바이에르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이어서 텔레만의 협주곡 감상하시죠. 플룻과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2단조 알레그로 아다지오 프레스토 아다지오 알레그로의 전악장 띄워드립니다. 마사이로 아리타의 트라베르소 플룻 연주, 앤드류 맨즈의 바이올린, 함께하는 단체는 라 스트라바간차 퀼렌입니다.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의 플룻과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2단조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마사히로 아리타의 트라블스 플룻 연주, 앤드류 맨즈의 바이올린, 함께한 단체는 라 스트라바간차 퀄린이었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7월 22일 수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비발디 바이올린 두 대 오보, 두 대 오른 현 바소 콘티노를 위한 협주곡 F장조 이용번호 569번입니다. 알레그로 아다지오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마티오 리시가 이끄는 레 비올롱 듀루아가 연주합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두대 오보, 두대 호른, 현, 바소 콘테이너를 위한 협주곡 F장조, 리용번호 569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마티오 루이스가 이끄는 레비올롱 듀로아가 연주했습니다. 계속해서 바흐의 오르간 트리오 소나타 3번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527 함께 하시죠. 안단테, 아다지오의 돌체, 비바체 전악장이고요. 오늘은 로버트 킹이 이끄는 킹스 콘서트가 연주합니다.

로버트 킹이 이끄는 킹스 콘서트의 연주로 바흐의 오르간 트리오 소나타 3번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527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은 마르크 앙투앙 샤르팡트의 테데움 중에서 프렐류드입니다. 오르가니스트 피터 포드와 마이클 레어드 브라스 앙상블이 함께 연주합니다.

샤르팡트의 테데움 중에서 프렐류드, 오르가니스트 피터 포드와 마이클레어 드 브라스 앙상블이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문득 돌아서서 후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화를 낼 건 아니었는데, 아, 그때 얘기를 끝까지 들어줄 걸. 더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었는데, 표정을 찌푸리지 말 걸 그랬어 등의 후회입니다. 만약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후회 없이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당신의 체력이 얼마나 충분한가에 달렸습니다. 심리상담가 이호선 교수의 말입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그리고 친절은 체력에서 나옵니다.

0: 카를 슈타미츠 클라리넷 협주곡 11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에드와르트 브루노의 클라리넷과 한스 슈타틀마이어가 지휘하는 뮌헨 체임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호입니다. 7월 22일 수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사랑은 친절합니다. 그리고 그 친절은 체력에서 나옵니다. 심리상담가 이호선 교수의 말입니다. 체력이 받쳐줘야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환대할 수 있다. 내가 그때 왜 이렇게 까칠했지? 이런 후회감이 밀려온다면 푹 자고 잘 먹고 좀 쉬면서 체력을 키우는 게 그 대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해선 브루크너 교향곡 4번,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6번, 슈만의 환상 소곡집 이런 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 코너 3분백과 이번 주엔 샤콘느에 대해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슬프신가요? 그 슬픔을 조금 이겨내고 싶은 분들은, 살짝 잊고 싶은 분들은 오늘 2부에 있는 시간 3분백과 샤콘느의 슬픈 위로에 대해서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1부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7월의 주제입니다. 고르고 고른 모음곡, 오늘도 멋진 모음곡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의 팬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형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일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호우특보는 약 40여 분 전에 해제가 됐는데요. 이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이들 지역은 오전까지 빗줄기가 좀 강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오늘 가끔 비가 오겠지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더 많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우량은 전국이 5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부근에서 남북을 오르내리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무더위와 열대야도 번갈아 나타나겠습니다. 지금은 충청 일부, 강원 동해안, 남부지방과 제주 중심으로 폭염특보 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나란히 발효 중인 곳이 많은데요. 한낮 열기가 어젯밤에도 고스란히 이어져서 밤새 이들 지역은 또 열대야 현상이 계속됐습니다. 서울은 현재 아침 기온이 2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틀 연속 낮 기온도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하루 종일 비슷한 기온이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서울 지역도 비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3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어제 36도 가까이 기온이 오른 포항의 기온 오늘도 가장 높을 텐데요. 37도 예상되고요. 대구가 35도, 제주 34, 강릉과 광주 33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따라서 이 폭염특보 지역인 충청 일부와 남부지방, 제주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가 나쁘거나 매우 나쁘겠고요. 일부 남부지방으로는 위험 단계까지 예상되니까요. 각별히 해가 정점인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바깥 외출을 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도입니다. 지금까지 출발 FM과 함께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보로딘의 교향곡 2번 중에서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였습니다. 사이오나 트리지 위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4992 쓰는 분입니다. 60 바라보는 나이에 자격증 따겠다고 출근길에도 강의 듣느라 한참 동안 못 들었던 음악 시험을 잘 보지도 못했고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마음 편하게 듣고 싶은 음악 들으려고 합니다. 곧 무언가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이지만 빗길 출근 다들 조심하세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라고 4992 쓰는 분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시험 보셨군요. 발표 나오기 전까지 아 마음 편하실 수 있을까요? 계속 생각나시고 살짝 더 긴장되기도 하고 그렇겠습니다. 아 그 기분을 피할 수 없으면 잘 즐겨야 되는데요. 음악을 그동안 듣지 못하셔서 아유 많이 안타까우셨겠습니다. 4992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합격하셨으면 좋겠네요. 이하나 49 쓰는 분입니다. 50대 클린이 아재입니다. 어제 저녁 폭염 속에서 달리기를 하고 벤치 앉아 등에서 쉴 새 없이 흐르는 땀을 느끼면서 눈을 감고 브루크너의 교향곡을 들었습니다. 참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클래식을 알게 해준 출발 FM과 함께해서 저희가 알게 드렸어요. 와 클래식을 알게 해준 출발 FM과 함께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들으면서 클래식 듣는 이 달리기와 어울리는 클래식을 소개해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하나 사고 쓰는 분이었습니다. 뭐 모든 클래식 음악이 달리기와 비교적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방금 들었던 보로딘 교향곡 2번도 아주 좋고 뭐 피아노 협주곡이나 소나타나 이런 곡들도 아주 좋습니다. 그 구성보다는 그러니까 선율이라든지 구성보다는 먼저 시간을 확인하고 들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30분 정도에 이 정도 거리를 뛰겠다. 그러면 그 음악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한 번에 다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30분짜리 곡, 한 31분 혹은 29분짜리 곡 뭐 악장별로 나누어서 들어도 좋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도 예, 이 달리기와 어울리는 클래식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하나 사구 쓰는 분이었습니다. 이하나 사구 쓰는 분께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7월 고르고 고른 모음곡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생상스의 알제리 모음곡 준비했습니다. 작곡가 생상스는 평생 100번이 넘게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연주를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연주 외에 그가 가장 좋아하던 여행지는 신비하고 이국적인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였습니다. 그가 춥고 눅눅한 파리의 겨울을 피해 향하던 곳도 어머니를 잃고 불면과 우울을 이기기 위해 찾아온 곳도 바로 알제리였습니다. 86살이던 1921년 겨울에도 생상스는 알제리로 향했습니다. 평생 피아니스트이자 오르가니스트로 무대에 올랐던 그는 불과 며칠 전까지 파리에서 피아노 리사이트를 마치고 홀가분하게 출발했는데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2월 16일 갑작스런 심장 발작으로 그곳에서 삶을 마쳤습니다. 중년의 생상스는 자신이 사랑한 여행지를 관현악 모음곡으로 만들었습니다. 알제리로 가는 항해의 인상이라는 부제가 달린 곡입니다. 이국적인 음악과 장면들이 1악장 알제리의 풍경, 2악장 무어인의 광시곡, 3악장 블리다의 저녁, 4악장 프랑스 군대의 행진곡 이 순서로 그려집니다. 까뮈 생상스의 알제리 모음곡 작품으로 60번 전곡 다 듣겠습니다. 프란시스 트레비스가 지휘하는 스위스 이탈리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까뮤 생상스 알제리 모음곡 작품번호 60번 1악장 알제리의 풍경 2악장 무어인의 광시곡 3악장 블리다의 저녁 블리다는 이 알제리에 있는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4악장 프랑스 군대 행진곡 이렇게 전곡 들었습니다. 프란시스 트레비스가 지휘한 스위스 이탈리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달의 클래식 7월엔 고르고 고른 모음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상스의 알제리 모음곡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알제리와 오스트리아 이야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해 주셨습니다. 살짝 말씀을 다 드렸었는데 이게 저희가 시간이 길어서 중간중간에 듣는 분들이 못 듣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우리의 그 하나하나의 선택으로 한 장면이 완성되고 그런 장면들이 모여서 전체를 구성할 텐데 그 하나하나의 선택이라는 것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사건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시간들, 그 이전에 있었던 나의 과거들, 그러한 시간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상황에서 득점을 해야 하는 본능이 살아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그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대해 주셨던 분들 아, 왜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1017 쓸물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우리 학교는 오늘 방학식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내일 공부방에서 친구들이랑 캠프에 가요. 처음 가는 캠프에서 너무 기대돼요. 1017 쓰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였습니다. 아, 의젓한 우리 초등학교 3학년 1017 번호 쓰는 학생이었습니다.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줄 테니까 잘 먹고 내일 캠프 씩씩하게 잘 다녀오기 바랍니다. 아유, 너무 즐겁겠네요. 어디로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2237 쓰는 대구 파동초등학교 6학년 송주영입니다. 오늘 여름방학식 하는 날입니다. 대구는 너무 더워서 여름방학이 길어서 9월 1일이 개학입니다. 방학이 긴 만큼 계획도 열심히 세웠어요. 제주도 캠프와 학교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집중연습, 소설 5권 읽기, 농구연습 그리고 제가 대구 아동백일장에 참가해서 영광스럽게 대상 받게 돼서 시상식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마지막 여름방학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파동초등학교 6학년 1반 친구들 그리고 황정은 담임선생님 모두 건강하게 개학 때 만나요. 2237씨는 대구 파동초등학교 6학년 송주영 학생의 글이었습니다. 뭐든지 다 잘할 것 같은 우리 주영이입니다. 계획 세웠던 것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아유 내가 이런 계획 세우고 그때 참 많이 노력했다. 그 기억이 나중에 훨씬 더 오래 남으니까 아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주영이의 2026년 여름방학이겠습니다. 우리 송주영 학생에게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놓겠습니다. 주영이 부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9310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곡 선정된 분께는 롤케이크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콰르텟은 아이고 빼놓을 수 없는 이들입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이번 주에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4번 죽음과 소녀, 도이치 번호 810번 중에서 2악장 듣고 있습니다. 안단테 콘 모토. 오늘은 타카치 현악 4중주단 연주로 들었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오늘의 당첨자 2399 쓰는 분입니다. 롤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연주자의 음악으로 찾아올지, 내일도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공연 선물이 있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리는 서울시 발레단 더블빌 죽음과 소녀의 5쌍 총 10분 초대하겠습니다. 더블빌 두 개의 작품을 동시에 공연한다는 뜻입니다. 이 공연에선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4번 죽음과 소녀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 두 발레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티안 슈프의 일곱 번째 파랑과 알렉산더 에크만의 선인장 이 두 작품입니다. 서울시 발레단이 무용을 콰르텟 21이 현악 4중주 연주를 선보입니다. 이 공연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이번 주 금요일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연 선물 하나 더 있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저녁 8시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김유빈 리처드 이가 듀오 리사이틀이 있는데요. 이 공연에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5쌍 10분 초대하겠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김유빈의 우드플루트와 리처드 이가의 챔발로 연주로 바흐의 플루트 수나타 전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공연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분들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이번 주 금요일에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분입니다.

심리상담가 이호선 교수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친절하다. 그리고 친절은 체력에서 나온다. 7월 22일 수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저는 이재후입니다.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4번, 브루크너 작품 번호 104번 로맨틱 중에서 사막장 스케르초였습니다. 헤르베르트 블룸슈테트가 지휘한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217 쓰는 분입니다. 라디오에서 방학하는 초등학생의 계획을 듣다가 저도 일기장 꺼내서 5가지 여름 계획을 세워보는 6학년 8반입니다. 저도 응원해 주세요. 우리 형님께서도 어떤 계획 세우셨어요? 5가지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1217 쓰는 분께 혹시 이것도 그 방학 숙제 중에 하나로 있었나요? 계획 중에 하나로? 사연 보내는 거? 1217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5634 쓰는 분입니다. 10월에 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식 신부 입장에 클래식 곡을 써야지 하고 있었는데 바그너의 결혼 행진곡을 쓰려고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찾으니까 제 마음에 드는 연주 음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상스에 백조를 할까 하는데 어울릴까요? 아참, 신랑 입장곡으로는 출발의 팬과 함께해서 추천해준 덴마크 왕자 행진곡으로 결정했습니다. 신부 입장곡도 추천해주세요.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5634 쓰는 분 우유식빵 교환권 결혼 축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네요. 백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그 무언가 이제 사회자가 이제 입장 신호를 주잖아요. 사회자의 입장 신호와 이게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쵸? 어떻게 신부를 소개해 주는지. 가장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잖아요. 신부 입장, 신랑 입장. 덴마크 행진곡 좋죠. 신부 입장. 어떤 곡이 좋을까? 그 신부는 만약에 이제 10월 1일 날 결혼을 한다면 9월 30일과 10월 1일의 그 날은 24시간의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신부 입장에서 보면 은하수를 건너는 일만큼이 아주 긴 시간이잖아요. 어제까지 9월 30일까지는 태양계에서 살았다면 10월 1일부터는 태양계를 벗어난 태양계 밖의 우주에 살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우주의 첫 걸음이 얼마나 떨릴까. 그 떨리는 걸음을 음악으로 뭐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살짝 두렵기도 하고 그 모든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저 그 직접 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곡이 어떨까? 새로운 우주로의 그 출발. 그러면 사회자가 약간 그 극적으로 신부 입장에 그 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앞에 쭉 이런 것들을 살짝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신부 입장은 아주 아주 근사하면서도 극적으로 왜냐하면 음악이 꽝 하고 때려주니까 자라투스트라는 제가 다 설레네요. 5634 쓰는 분이었습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6번 쾌일 번호 545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듣겠습니다. 와, 어제 우리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윤수영 아나운서가 진행하는데 이 KBS 음악실에 아주 귀한 걸음을 해주었던 손여름 씨의 연주로 들을 텐데요. 손여름 씨가 7월에 우리 KBS 클래식 FM 자주 찾아주고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손여름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6번, 쾌일번호 545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여름이라는 계절과 아주 잘 어울리는 연주자 손여름 씨였습니다. 공사 이칠 쓰는 분입니다. 손여름 씨가 아침 7시부터 KBS 클래식 FM 틀어놓는다고 합니다. 아, 진짜로요? 와. KBS 클래식 FM 이번 여름에 진짜 많이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라투스트라 리얼리티 슈트라우스의 곡인데 8535 쓰는 분 신부 입장의 자라투스트라라 신박한데요. 임설경씨 시부모님이 아유 만만치 않은 며느리가 들어왔구나 여기실 것 같다고 너무 좀 도전적이고 실험적이긴 하죠. 안전하게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안전한 신부 입장곡 라마리노프 파가니니 변주곡 18번 변주 아 너무 안정적인데 아이디어 좀 주세요. 설렘과 살짝의 긴장 뭐 그런 신부 입장에 아주 잘 어울리는 곡 추천받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 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을 추천해 주세요. 그렇다면 비탈리의 샤콘느입니다. 깊은 심연으로 내려가듯 천천히 한음씩 내려가며 곡이 시작합니다. 이어 등장한 바이올린, 넓은 음역을 중음주법으로 연주하며 선율을 펼칩니다. 처음에 반주에 나왔던 네음의 저음 주제가 곡 전체에서 반복되고 그 위에선 바이올린이 화려한 변주를 선보입니다. 이 곡을 쓴 사람은 바로크 시대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 토마스 비탈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흐보다 20여 년 선배로 유명한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 60년 넘게 궁정음악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비탈리가 이 곡의 진짜 작곡가인지는 오랫동안 의심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비탈리의 자필악보가 발견되지 않았고 바로크 시대 작품치고는 화성이 파격적이면서 B플랫 단조, E플랫 단조처럼 당시 희귀한 조성이 과감히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 곡이 처음 알려진 것은 비탈리 사후 150년쯤 지난 19세기 후반 1876년의 일입니다. 독일의 바이올리니스트 페르디난트 다비드가 바이올린 선율과 저음이 적힌 악보를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에 비탈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비드는 직접 피아노 반주를 붙이고 편곡한 악보를 발표했습니다. 이 곡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던지 새로운 편곡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줄을 이었습니다. 피아노가 오르간이나 오케스트라 반주로 바뀌고 비올라, 첼로, 기타를 주인공으로 한 편곡도 등장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바흐의 샤쿤느가 슬픔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차분히 들려주는 곡이라면 비탈리의 샤쿤느는 슬프다고 소리치고 절규하는 곡이라고 지상에서 가장 슬픈 곡이라고 불리던 비탈리의 샤콘느 오늘 아침 어딘가에 슬픈 마음이 있다면 그 슬픔을 지워줄 비탈리의 샤콘느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노 프란체스카티 바이올린과 에드몽드 슈토이치가 지휘하는 쥐리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비탈리에 샤콘느였습니다. 시노 프란시스 카티의 바이올린과 에드몽 드 슈토이츠가 지휘한 주리 트레인보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슬픔의 그 마지막까지 파고드는 듯한, 그래서 마지막에 그 눈물들이 막 다 증발되고 증류가 돼서 남아있는 그 딱딱한, 어찌 보면 아름다운 결정체를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의 곡, 휘탈리의 샤코네였습니다. 신부 입장 행진곡. 8268 쓰는 분. 엘가 사랑의 인사는 어떨까요? 아우, 너무 좋죠. 사랑스러운 곡이죠. 김동선 씨. 바흐의 쥐선상의 아리아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그쵸, 이 곡도. 조창현 씨는 토카타와프가 바흐의 띠로리. 아, 이 곡도. 네, 인상적이겠습니다. 황수진 씨, 99년 11월에 세기말 감성으로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인테르메츠로 입장해서 바네사 메이의 I'm Done으로 퇴장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하고 싶었던지. 아, 이 간주곡 너무 좋죠.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도. 예. 0664 쓰는 분은 작년 결혼식 신부 입장 때 멘델스존의 노래의 날개 위에로 입장을 했습니다. 선율이 아름다운 곡이어서 추천한다고. 홍소연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클래식 프로그램의 이름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KBS 클래식 FM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홍소연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노래의 날개 위에. 아, 이 곡도 이게 신부 입장곡으로 어울릴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예, 그럴 법합니다. 어우, 생각 참 좋으셨네요. 0664 쓰는 분.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신혼이시네요, 여전히. 3108 쓰는 분. 저는 바흐의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으로 신부 입장했어요. 아, 이 혼인식의 아주 신성함이 잘 표현되겠습니다. 3108 쓰는 분. 아이디어가 참 좋네요.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은 어떨까요? 2번 있잖아요. 2번 중에서 로망스 3악장이었나요? 그 곡도 아주 사랑스러운 곡이어서 어울릴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슈트라우스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자라투스트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 곡은 너무 실험적이고 파격적이네요. 한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필요한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매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음악 소개된 분께는 커피 교환권 두 장씩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2398, 휴대전화번호 2398 쓰는 분입니다. 한 줄. 지난주 연주회에서 앵콜곡으로 들었던 곡인데 찾아보니까 브람스의 다섯 개의 가곡 중에서 멜로디처럼 내게 오네 였습니다. 이 곡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멜로디처럼 내게 오네, 비 멜로디언 지트에스 미어르, 작품 번호 105-1. 이 곡을 보리스 페르가메시코프의 첼로와 라르스 포그트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슈만의 환상 소곡집 작품으로 73번 중에서 2번 레프트 라이트 활기차고 가볍게, 앞서선 요하네스 브람스의 멜로디처럼 내게 오네 작품으로 105의 1, 오늘은 첼로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두 곡 모두 보리스 펠가문시코프의 첼로와 라스 포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9836 쓰는 분, 청취율 조사 끝난 거죠? 어제 015 올려온 전화 받지 않았는데 혹시나 하고 걱정했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걱정해 주신 덕분에 예,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836 쓰는 분, 아유 그 걱정을 다 하셨군요. 이제 걱정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10월에 다시 하니까요. 그때 다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에드워드 엘가 수수께끼 변주곡 작품번호 36번 중에서 9번째 림로드, 체코칸의 메이슨의 첼로와 5명의 첼리스트들 연주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출발의 팬과 함께 기술 이재영, 김학석, 작가 김지연, 이가연, 연출 현인철, 저는 이재우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타는 듯 뜨거운 여름 햇살은 모두를 지치게 하는데 그 햇살 속에서 더욱 활짝 피는 꽃들이 있습니다. 강한 햇빛에도 아랑곳 않고 선선한 꽃을 피워내는 목수국이 그렇고요. 태양의 꽃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햇살이 강해야만 꽃잎이 넓고 크게 벌어지는 채송화도 그렇습니다. 노란 해바라기와 비슷한 모양으로 더위와 가뭄에도 풍성하게 피어나는 루드베키아를 아시나요? 이파리가 마르고 꽃잎이 시들어가는 다른 꽃들과는 다르게 뜨거울수록 가물수록 존재감을 드러내는 여름꽃들,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여름꽃들 떠올리면서 오늘의 여름 더위를 이겨나갈 힘을 얻어봅니다. 7월 22일 수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